关，对。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a piece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My name is EQ, your program DJ and the producer. Today is Friday, August 28th, and time is 10:06 and 12 seconds. I'm your host, again,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morning, every weekday from 10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CFM 101.3. And yes, we are live on YouTube as a Boiner Radio too.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12, 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You can drop by anytime. Your stories, thoughts, and random morning moods are always welcome here. And if you can catch us live, not to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The first one at 6 p.m. and one more time at 2 a.m. in the morning after. Hope you're having a fine Friday morning. I guess it is raining down in south, as our kitchen-nims, Jenny-nim and Sangmin-nim, is saying that it is raining down there where they are. So not yet in Seoul, but I guess we have some rain expected today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as well. 어저께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공연을 본 날이었습니다. Yesterday, I finally got to see a concert that I've been waiting years for. 보통 음악 공연을 보고 난 뒤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음악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연주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러움 내지는 또는 이 심지어 질투심을 느낄 때도 있고요. 거기서 오는 약간의 스트레스 또한 있습니다. As someone who used to make music, you know, watching great musicians can sometimes be a little stressful. There is admiration, of course, right? But also a little bit of jealousy. I wish I could play like that, you know. I wish I could be up there playing like them in front of so many people. 하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어딘가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의 공연을 볼 때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연주에 이 경외심을 느끼면서 그냥 흠뻑 빠져서 음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어제가 바로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But other cases, when I see someone who has reached a level so far beyond you,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and funny happens. The jealousy completely disappears. There's only awe. Yesterday, I think, was one of those nights. 제가 본 공연은 재즈 베이시스트 존 페리투치 트리오에 대한 공연이었습니다. So the concert that I saw was a John Petitucci trio. John Petitucci on bass, Brian Blade on drums, and Chris Potter on saxophone.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이유는요, 이 존 페티투치 베이시스트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지만, 같이 이제 트리오로 활동하는 그 두 분의 뮤지션, 드럼의 브라이언 블레이드, 색소폰 크리스 파터, 역시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현재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점에서는 정말 이의가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These three musicians are considered simply among the best in the world at this point. 그래서 공연 시작, 연주 한 3초도 아니야, 한 2초 정도 들었을 때 그 소리 자체가 그냥 너무 황홀했습니다. Within 2 or 3 seconds of the concert, I was already blown away by the sound. 이 세 분의 뮤지션이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이분들의 연주를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뭔가 수긍이 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이 순간순간에 이 서로의 의도를 포착해서 움직이는 이 생명체 같은 이 앙상블의 합주를 보는데, 정말 말이 안 된다. 계속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The way they caught each other's intentions in the moment and reacted in real time made the whole trio feel like one living organism.
뭐 이렇게 말로는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은 그런 공연이었고요. 역시 내가 이런 시간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렸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경험한 세계 최고를 자랑해 주세요. So today I want to ask you, who is the greatest you've ever seen with your own eyes? Someone who made you think I'm watching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꼭 음악에 한정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아트, 스포츠 여러 분야에서 그런 경험을 적어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기다리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바통터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신청곡은 바통터치 세그먼트를 위해서 세이브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본 그 존 페리투치 트리오 음악이 딱히 저희 프로그램에서 소개할 만한 좀 어울리는 음악은 아니어서 좀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어제 공연은 아닌데 이 세 분이 트리오로 공연한 아주 예전 공연을 실황을 어떤 분께서 올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John Petitucci Trio's music is not exactly, you know, what I would usually play on this program. So I was kind of torn whether to play one of their tracks. 근데 one footage someone uploaded, right, on the internet, right, was kind of easy enough for us to kind of enjoy together.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Although it's not our program's territory, but it's good enough, I think. 세 분, John Petitucci on bass, Brian Blade on drums, and Chris Potter on saxophone. 어떤 노래냐면 The Source for J. Coltrane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It was John Patti Tucci Trio with Brian Blade on drums and Chris Potter on drum, on saxophone. The source for J. Coltrane. I'm supposing that it's a tribute to John Coltrane. 그 트랙은 조금 이제 뭔가 스탠다드한 그런 트리오의 느낌이었죠. But yesterday I was having a hard time trying to pick a track to introduce to our listeners, but it was kind of too obscure, actually. Let me put it that way. But jazz concerts are much better, actually, if you see them in person. 정말 직접 가서 보는 거랑 이 리코딩이랑 듣는 거랑 저는 한 5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Of course, recordings are great in their own right, right? But I think seeing them in person is just so much different, I think. 그래서 보통 이제 공연을 가서 굉장히 감동해서 리코딩을 찾아 듣잖아요. 그러면 아, 이 느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Sometimes you get so, fascinated and so shocked impressed by the live performance, and you end up looking for the recording version of that song, and then you most of the times get disappointed by listening to the recording. 그래서 확실히 그냥 recording을 듣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듣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So my question to you is, who is the greatest you ever seen with your own eyes?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는 직접 본 적이 있는 사람 있죠.

of course, we've listened to many different artists, right? By recording, right? Greatest artists, right? But nothing wrong with that. But if you had the fortune to see them in person,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경험한 세계 최고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니님 같은 경우는 that would be Michael Jordan, right? But I bet that you didn't see Michael Jordan in person. 그래서 혹시 직접 눈으로 본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think I can think of some person in terms of a sporting field. I think 좀 생각난 사람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Bruno Major입니다. Places We Won't Walk.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couple of tracks. Then Fogelberg, Magic Every Moment, and 10cm 나의 어깨에 기대어. 기대어요 두 곡이었습니다. So, your experience of seeing the very best in the world with your own eyes, that is the question that I'm giving our cutie-names today to think about. 3101님께서 제가 직접 눈앞에서 본 세계 최고는 한국 공중 꽃박물관 황수로 박사님이십니다. So, greatest master I've ever had the privilege of seeing in person was Dr. 황수로 of the Korea Royal Court Flower Museum. 조선 궁중체화를 복원해서 내신 살아있는 복원해 내신 살아있는 전설이시죠. 유형문화재이십니다. 제가 꽃을 배운 스승님의 스승님이신데 섬세한 손끝으로 아름다운 색을 입히시던 그 모습에서 진정한 명장의 아우라가 느껴지더라고요. So he is a living legend who revived the lost tradition of Joseon royal court flowers or 궁중체화 that is known as and is like a living culture treasure. 그렇군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he is the teacher of 3101님's teacher. So teacher's teacher, master, flower arranger. 그렇군요. 아름다운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렇군요. I guess that in itself, right? Just watching somebody who is the greatest in the world do their job, right? Do their work. It's just a amazing experience in itself, I think. 감사드립니다. 멋진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3101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세계 최고를 경험한 그 경험, 세계 최고를 경험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쉬의 곡인데요. The Broken Hearts Club.

Couple of tracks, Nash, The Broken Hearts Club, and Daniel Caesar, We Find Love. Here's a message from 3056님. 스켓의 대가 알자루가 스페인을 기가 막히게 부르던 그 공연과 또 대가 중에 대가인 기타리스트 제프 벡의 연주에 입을 다물지 못했던 추억은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I think I always remember watching El Jaru, the master of scat singing, perform the song Spain so brilliantly and being absolutely speechless of the playing of Jeff Beck, a true master. That is a huge. El Jaru and Jeff Beck 두 분을 이제 공연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인생의 행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우. 그래서 준비했는데 스페인이라는 곡이죠. 알 자루의 곡 오늘 파트 2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Here's 알 자루 스페인 I can recall.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5: 엄마 없어. 뭐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4: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i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Boinen Radio on YouTube.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come join us there as well.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대화를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있는데요.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please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for a while. And of course, your messages are always welcome via text messages as well, where you can use the text number SHOP1013, which will cost you 51 for each message. So, we are talking about the greatest ever that we have witnessed with our own eyes. 이런 인생의 몇 번의 경험만으로도 정말 충분할 만큼 상당히 임팩트를 남기는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ven just a couple of times in your lifetime, I think that's more than enough sometimes. 1033님께서는 이 두 분의 연주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손여름 씨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씨가 함께 연주한 드뷔시 소나타를 본 적이 있습니다. A few years ago, I saw pianist Son Yeol-eum and the violinist Clara Jumi-kang perform Debussy Sonata piece together. 연주 시작 직전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부터 소름이 돋았던 말 그대로 젊은 거장들의 무대였습니다. 음악도 또 두 분의 모습도 눈부시게 환상적이었답니다. So I got goosebumps from the very moment that they took that first breath before the music even began. It was truly a performance by two young masters. The music, their presence on stage, everything about it was just absolutely breathtaking. 그건 또 이제 현장에 있는 분만 느낄 수 있는. Sometimes, you know, it's really hard to put it into words. 맞아요.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자니, 아, 좀 뭔가 frustrating 하기도 하죠. 그 느낌일까?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frustration이 있죠. 저도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듯이 3초 듣고 정말 오, 그 어떤 그 음악 소리, 그 소리의 어떤 공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공간감이 느껴져서 참 좋았는데 I think that's what 1033님 must have felt as well, that moment. 그래서 그런 녹음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클라라 주미강, 또 손여름, 데뷔시는 없고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두 분이 연주한 게 하나 있는데 클라라 슈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세계 로망스 작품 슈만 3 로맨시스라는 그런 피스 1번인데요. 그 빛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그 말씀하신 그 곡은 아니지만 한번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Here is Clara Jumi-kang and 손여름 클라라 슈만 3 Romances and number 1.

Welcome back to 101.2, 101.3. This is your producer DJ EQ. So, Batong Touch segment underway. We started off with the Lady Gaga Bradley Cooper song "Shallow." Shallow를 시작했습니다. OST from Star Is Born. Let me do my connection. 저도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What I thought of while listening to the song was a star. Highway Star, and Highway Star, I mean, I'm sure that you're familiar, right? Deep Purple song. But very special performance of Highway Star we had about a couple of weeks ago. As you know, Deep Purple is still going strong, right? But the inaugural guitarist of the band, Deep Purple, Rich Blackmore, right? He's been kind of not in such a good terms with the rest of the members. Rich Blackmore가 이제 뭐 대표적인 디퍼플의 기타리스트지만 멤버들과의 이제 불화 때문에 이제 탈퇴를 했고 그 탈퇴를 한 이후에도 멤버들과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They weren't in touch with each other. Excuse me. 그 정도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물론 같이 연주 뭐 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연락을 안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I think about a couple of weeks ago, in like 40 or 30 years, 30년 만에 다시 무대를 같이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So I guess Deep Purple was playing at a certain festival, and they invited Mr. Blackmore to play with him, and to which he agreed. 그래서 거의 한 30, 40년 만에 이 재회가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죠. And a lot of rock enthusiasts kind of see that as, you know, sort of one in a million kind of chance of seeing that happen in their lifetime. 그들이 다시 이렇게 재회를 해서 연주를 한 곡 한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적인... 그런 이벤트를 기념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곡과 또 어울린 곡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Deep Purple입니다. Highway Star. Highway Star가 조금 처음에 조금 이게 길어가지고 네 이제 들어갑니다.

Deep Purple, Highway Star, a live version, apparently. Didn't really think of it as a live version, but here you have it. 좋습니다. 계속 연결해 갈까요? Deep Purple의 Deep하고 연결을 하신다고 Wisdom님께서 Rolling in the Deep. 좋습니다. 그런 연결 좋은데요. 아델의 곡이죠. 가보겠습니다. Rolling in the Deep.

Adele, Rolling in the Deep이었습니다. Wisdom님의 연결곡이었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Star에 역시 또 꽂히신 저희 큐티님들 많으신데요. 3101님, Highway Star에서 이어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Muse의 Starlight 신청해 주셨습니다. That'll be a very safe bet, I guess. Starlight, Muse. 한번 가볼까요? 가겠습니다. Muse, Starlight.

뮤즈 스타라이트로 연결되었습니다. Let's see. 계속해서 연결곡은 오늘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뽀글님께서 롤링 나왔으니까 롤링스톤스 신청해야 하는 거죠? 라고 보내주시면서 NG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롤링스톤스로 연결해 볼까요? NG입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4: 首尔，我来了。
5: Thank you.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
4: 了》。도시일이라는게하나만푼다고해결될리없지집얘기하다가길얘기나오고일자리얘기나오고
5: 그래서 GH 는문제가어떻게이어지는지를봐조율은섬세히실행은신속히
4: 이게바로 도시 NA 를풀어내는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We are starting off this morning with Eminem, Not Afraid. 여러분, 좀잘 참는 편이신가요? Can you like hold on to your anger? For how long? 이 참는 게 말이죠. 항상 꼭 어른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난 분명히 괜찮지 않은데 계속 그냥 태연하게 괜찮은 척을 하다 보면요. 결국 누가 답답해지나요? 나 자신이죠. You know, speaking up. Therefore, doesn't always mean making a scene, everyone. Sometimes it is just saying that, you know, that didn't feel right to me. A little honesty at the right moment can actually save you a lot of stress later. 이게 참고 참고 참다가 쌓아두었다가 결국에는 뻥 하고 폭발을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뭐 내 성질대로 살라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그래도 항상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I don't know if you guys agree, but it will just accumulate even more anger if you just hold on to it, and that's not good for you. 말 안 하고 살면 결국에는 화병만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절할 때 타이밍에 내가 할 말은 좀 하고 살자 이런 말과 함께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ith that being said, we're gonna get today's show started. Good morning, everyone. Bonjour, buenos dias, bon dia, todos. 여러분들 즐거운 또 화창한 아침이 또 찾아왔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아침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스페셜 하잖아요, 그쵸? Makes today's morning extra special. Just being with you guys. 오늘은 또 바구니 팀장님과 우리 스페셜한 여형구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lease greet to each other. 좋아요. 여러분들 아주 든든한 또 팀 모닝그룹과 밖에서 또 항상 여러분들을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We're live today, everyone.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닝그룹입니다. You can also watch our visible radio if you go on our YouTube channel, TBS EFM.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귀여운 티봉이랑 같이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하고 있어요. 어머, 티봉이 쓰러졌어. 건들자마자 티봉이가 쓰러져 버렸네. 제가 좀 까시손이에요. So whatever I touch, they just break, okay? And I've been living like this for the past 30 years, everyone. And this is the problem that I just cannot fix. 어쨌든 제가 티봉이 어떻게든 살려볼게요. 지금은 좀 불가능하고. 이거 티봉아, 미안해. 그래도 머리로 안 넘어진 것 같은데. But anyways, I was trying to say, come watch me on Weibo.

Radio, TBS EFM 채널로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시청해 주시고요. You know, you can always request a song because it is live and that is the beauty of live radio show. 라디오 생방송의 묘미이죠.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이 많이 많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Okay, let's see who are greeting me this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부터 또 부지런하게 또 미라클을 만들고 계신 우리 모닝그룹어, aka 알바생들. 누가 나와 주시고 계신지 한번 읽어볼게요. Dr. Paper says, Ba-ba-bam, good morning, rock and roll! 이모티콘 보내주셨네요. I love this message. Ba-ba-ba refers to the signal music of morning groove. Da-da-dan, dun-dun-dun-dun-dun-dun-dun-dun-dun-dun-dun-dun. Yeah, welcome to your daily Kickstarter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우리 반장님, Young H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good morning. 체육부장님도 오셨네요. 헝헝헝, 저도 왔어요. 이렇게. 항상 기분 좋은 문자 보내주시고, 오늘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체육부장님이시니까. And hello, 상민님. 우리 해피라이프님도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So nice to greet with you guys every single time like this. And Ben Spurl listening from Europe. It is almost September. Do you remember? The 24th. Is that right? 이 가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Do you remember까지는 다들 아는데 만약에 콘서트를 갔어 그럼 다 같이 Do you remember? 나나나나 September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인데요. 어쨌든 조만간 모닝그룹에서 나올 것 같아요. 스물스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Benny says, Good morning, Summer PD님. And oh, hello, Benny.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one of our precious global listeners out there.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인사 많이 많이 건네주세요. 인사 건네면서 여러분들도 기분 전환도 하시고, 네, 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생색 많이 많이 내주시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just like me, 저같이 뭐 이렇게 뭐 많이 안 가보신 분들 계신지 아니면 그냥 의외로 이런 데 이런 데는 다녔는데 여기는 제가 안 가봤어요. 근데 남들은 다 가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고요. You know, you can say that, oh, I've been here and there, but this place where everybody seems to be going, I haven't been there in my life. If you have this kind of answers, let me know, okay? 자,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 이따가 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 Morning Groove Open Chat Room o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l right,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Jack Yu take you there.

That was Eyelid with It's Me, dedicated to our listener 1854 Morning Groover. 엄마 차 타고 등교 중인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신청곡으로 It's Me 보내보아요 라고 문자 주셔서 신청곡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 I hope you're listening right now at this moment. 오늘도 여전히 또 등교 중이겠죠. 주말이 내일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2학년 학생분 힘내시고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아, 이 노래 딸이 방송 댄스에서 배워와서 진짜 몇 번을 는지 몇 번을 들었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도 안 오실 겁니다. 황급하게 문자 보낸 티가 이렇게 나요. I can kind of feel that you were rushed to send in this text message because obviously that's your daughter's favorite song. 요즘 초등학생들 빨라요. 무슨 댄서가 아닌 초등학생이 없어요. 그죠? 귀여워 귀여워. 별초롱장 모닝그룹 오셨네요. 굿모닝이에요. Good morning to you. 우리 9087 모닝그룹 responded to today's question. A place that feels like everyone has been to except me. 오늘 출첵이요. 저는 직업 특성상 한 달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는데 국내는 엄청 약합니다. 여수 밤바다 노래 나온 이후로 여수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 갔네요. 오늘 반차 쓰고 시댁 가족들이랑 강원도 여행 갑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걱정이지만 우선 반차 써서 너무 좋네요. So same as me, you haven't been around many places here in Korea, although you have been abroad.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번 해부터 국내 여행 조금 도장깨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막 아, 해외 나가고 싶다 이런 그 욕망이 조금 수그러들었다 그래야 되나?

because obviously I have so many, many places to go here in Korea. So yeah, it's so fun just traveling around and discovering and everything. 와, 강원도 근데 우리나라 전 국민이 뭔가 다 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또 여름방학 때 강원도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인파에 막 이렇게 밀려다니시느냐고 정말 기가 다 빨리셨다고 해서 And she told me that she thought like everybody in Korea was traveling to 강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원도 안 가면은 뭐 어디 덧나는 병 있니? 막 이런 얘기 하실 정도로 다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가보신 분도 계시는군요. It's gonna be so much fun. I guess it's gonna be a little less crowded now? 아닌가? 이런 말 하기에도 조심스러워요. 가면 진짜 사람 많을 거거든요. 어쨌든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with your family in 강원도 9087 모닝그룹. Here is 버스커버스커 여수 밤바다.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One more check-in message from our subb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Okay, now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Ben Spiro responded, I have never been to Santorini. Well, neither have I. Santorini? Is everybody going to Santorini? 뭐, 유명한 관광지긴 한데, it doesn't feel like everybody's going there. I guess that's like a place for honeymoon vacation.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I don't know, morning groupers. How many of you guys have been to Santorini? This Santorini place reminds me of La Ben Spiro, I don't think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but anyways, there is this like really, really popular drink commercial here in Korea that was featured in Santorini, and they always came up with this music, la la la la la la, for so many years, for decades, I think. 항상 시그니처 노래였던 것 같은데.

우리 킴스 팬모닝 그룹은 저는 미국을 못 가봤습니다. 멕시코와 파나마를 환승하기 위해서 LX, JFK 공항 얘기하시는 거구나. 경유한 게 전부네요. 아, 그렇구나. So you only transferred to the airport, so you never had a chance to visit America. 아, 미국 뭔가 맘들 많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죠? 저도 미국은 LA 안 가봤어요. There are a lot of states in America, obviously, so it's really hard to tell precisely, but I don't know. Many of my friends actually have been to Los Angeles somehow.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간 친구들도 되게 많고, YG도 아마 신혼여행으로 LA 갔던 것 같은데, YG PD님. 맞아요. 그래서 LA 꼭 저는 그리고 가보고 싶거든요. I really have this will to visit Los Angeles one day, but I only got to visit the airport too, just like you.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처럼 파나마는 몇번 오갔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려면은 반드시 LA 공항을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Actually, I had some time to get out of the airport because the transfer hour was around like 6 hours. 그래서, 아, 뭔가 좀 힘내면은 뭔가 햄버거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거라도 먹고 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I was just too afraid. 뭔가 혹시 이러다 비행기 놓치면 어때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미국을 못 가보셨군요. 우리 별주롱짱 모닝그룹어. 저는 강원도 쪽은 많이 가봤는데, 또 전라도 쪽은 가본 적이 없어요. 여수, 통영, 이쪽도 너무 좋다고 하던데 잘안 가지네요. 너무 멀다는 어떤 편견일까요? Now, there's this thing about traveling within Korea. It takes only about an hour if you ride an airplane. It's not like we're in the States, so it only takes an hour. Everywhere you go, it's only an hour. 한국에 어떤 곳을 가도 다한 시간 이내 갈수 있어요. 비행기를 탄다면요. But then when it comes to driving, yes, it can take around like 6 hours at least if you have to go way down there to the southern areas.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거리가 많이 멀게 느껴지기도 하죠. And then the fact about Korea, when it comes to driving in Korea, if you go down to the south part, You have to go through like 30 tunnels. 터널만 진짜 몇 개를 지나가야 되는지 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it's like tunnel after tunnel. 그리고 터널도 정말 길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갑갑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중엔 터널 안에 뭔가 휴게소가 생겨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뭔가 가는 게 여정이 먼 것도 먼 건데 힘들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Because driving is kind of like another level, I think. There's congestion, you have to go through tunnels. 그런 게좀 뭔가 안 가게 되는 그런 뭔가 그 동력을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저도 전라도 쪽한 번도 안 가봤네, 생각해보니까. 강원도 쪽이 뭔가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Is it so much easier for us to visit 강원도 area? 저는 남해 가보고 싶은데, 남해도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숙소들도 되게 많다고 했거든요. So obviously there are beautiful sceneries in 남해 area, so I really want to take a visit, but I never got the chance to. 남해는 서울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 비행기? 예, 참 멀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가보고 싶습니다. 많이들 가는 것 같거든요. 또 여수 통영 쪽한번 가본 사람들은 그래도 한두 번씩 더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 체육부장님, 국내 여행을 강원도로 가는 걸 좋아해서 셀수 없이 가지만 거봐요. 또 강원도 여기 또 나왔어요. 강원도 very popular place in Korea for sure. 서울보다 많이 가는 바로 강원도. 하지만 부산은 한번 가봤다고. Oh, so you've only been to Busan once? 뭔가 되게 핫한 여자시잖아요, 체육부장님. 막 부산 거기 막 해운대 해변에서 막 이렇게 막 런닝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의외로도 한번 가보셨구나. 목포, 김해, 통영, 거제 등은 다못 가봤어요. 저 한국 사람 맞냐며. 여름에는 무조건 바다, 강원도로 떠나니 겨울에는 다른 목적지를 생각해 보려고요. Since I always go off to 강원 area during summertime, maybe I should consider other places as an option for winter time. And also sent in a song, Jet, Are You Gonna Be My Girl? Da-na-na-na-na-na-na-na, Are You Gonna Be My Girl? 신청해 주셨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강원도 말고 좋은 건 많습니다. Let's go and find more places. Explore somewhere outside Seoul and 강원도, everyone. 왜다 강원도 가시는 겁니까?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좋은 플레이스 너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해외도 좋습니다. 해외도 좋으니까 남들은 다 가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만 안 가본 곳.

나만 안 가본 것 같은 곳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Where is the place that feels like everyone has been except m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And also if you're watching 보이는 라디오,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our engineer outside the studio, 우리 감독님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이? 전라도라? 목포?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실까? 뭔가 그 부산, 아 부산, 부산이시구나. 감독님의 답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의외로 또 부산 사시는 분들이 그 10km 반경 벗어나는 걸 좀 귀찮아하시더라고요. 막 김해 이런 데 잘 안, 멀게 느껴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답변 보내주세요. This is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Jet, Are You Gonna Be My Girl?

Thank you, thank you, 최 부장님 for this awesome song request. 아주 신나는 노래 덕분에 같이 잘 듣고 왔네요. Another greeting message from our morning groover, our 알바생 무니무니 줄무늬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인사 건네주시면 제가 빵긋빵긋 인사해드릴게요. Okay, so today we're talking about the place that feels like everybody is going except me. 남들은 뭔가 다 가보는 것 같은데 뭐야, 나만 안 가는 것 같네 싶은 곳 어디인지 얘기해보고 있어요.

We sometimes complain to our family members. 남들은 여기 한번 다 가봤다는데, 난그 유명한 부산도 못 가보고,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본적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So let's all share those places all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okay? 자,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계에서는요, 지리산, 광주, 묵호, 목포, 울릉도, 적도. 꽤 많은데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저처럼 하나씩 도장 깨기 하시면 되겠다. Since you have these specific places mentioned, yeah, why not try just one of them? 지리산은 조금 빡센 것 같고, 아, 등산 뭔가 좀 힘든 것 같고, 묵호 추천드립니다, 묵호. 거기 묵호가 자동차 없이도 가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There's a train station in 묵호 area, so you can just ride the train and just go. It's really easy for you to get ther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raffic. 그리고 여기 묵호는 좀 당일치기로도 잘 다녀오시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간 국내 여행지 중에서 베스트가 묵호였습니다. Yeah, it was like the best place ever. 뭔가 제 예상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이상이었어요. 예, 되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그냥 하루면 다 보고 It doesn't take you too many days to look around Bukko area, but it's really really worth it for sure. 울릉도에서 그리고 스노클링 한번 해보고 싶다. 되게 막 아름답다는데 그 바다 아래가 되게 뭔가 에메랄드 색깔에다가 막 물고기도 많고 따라라 딴딴딴딴딴딴 노래가 절로 나온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곳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왜냐면 해외가 아니라 의외로 국내가 되게 답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We're not getting more messages about like other places outside beyond Korea, but we're getting more messages about like here within Korea. So this is quite interesting. Anyways, 우리 토토 모닝 그룹업계에서는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유명한 산들은 안 가봤어요. 이래놓고 네팔에 안나푸르나 ABC 캠프는 다녀왔는데요. 말씀드린 김에 우리나라 멋진 산 등산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네팔 지금 토토 모닝 그룹업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방문을 하시고 유명한 여행지잖아요. But unfortunately, they're going through some difficult times. So I sincerely hope that there are no further casualties or damage from the landslides and floods in Nepal. And I also truly pray for a swift recovery over there and that all missing persons return home safely to their families as soon as possible. 이 네팔의 그 산사태와 홍수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Coldplay, Fix You.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back 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I am your host, Summer. We're having so much fun here, everyone. So continue to say hello to me, just like our Morning Groovers. 하진, Morning Groove 밖에서 Good morning입니다. 라고 인사 주셨고요. 어서 오시고요. 우리 건강하자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휴가라 아침이 상쾌하네요.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고 루틴처럼 준비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서요. I want to have my own time. 모두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it's your vacation day today and you haven't told your family members at all. And looks like you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special day to yourself so that you can enjoy some me time. 그렇구나. 우리 건강하자 가족 여러분 오늘 휴가 내셨대요. 몰래 휴가 냈대요. 암만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들키지 않겠죠? 그래요. 이왕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신 거 들키지 마시고 이 혼자만의 이 시간 꼭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하실 건데요? What are you gonna do on this special day for yourself? 의외로 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가? 어쨌든 오늘 하루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Okay, so today we're talking about traveling to places, everyone. 근데 단순한 여행 얘기가 아니라 남들은 다 가본 것 같은데 나만 안 가본 것 같은 곳 어디인지 생각해 보기로 했죠. So we're going to talk about places that feels like everyone else has been to except me. 이거 관련해가지고 a message from 6497 Morning Groover.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 했으면 좋겠네요. 나만 못 가봤어. 몰디브, you! 라고 해주셨습니다. The Maldives. 뭐예요? 저도 안 가봤어요. 몰디브. 너무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나만 안 가봤다고 하는 게 It's a highly popular place to go on honeymoon. 정말 신혼여행 정말 많이 가는 곳 중에 한 곳이 이 몰디브잖아요. 그래서 막 한 10년 전만 해도 몰디브 간다 그러면 뭔가 스페셜한 게 느껴졌는데 요즘엔 아 신혼여행 어디가? 이러면은 몰디브 그럼 아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온다 그래야 되나? So that it's become that popular Maldives. 근데 그만큼 좋으니까 또 가겠죠. 가면은 막 상어들이랑 수영하고 막 이러던데. I heard that you get to swim with sharks and it's not so dangerous. 그러니까 물놀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상 낙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If you are like a marine woman or a marine man, marine boy, you know that is the place to be for sure. 가서 모히또 한 잔 또 하셔야겠죠. 너무너무 가고 싶은 Maldives. 갑자기 또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는 여기 꼭 안 가봤어요. 남들은 다 가는 것 같은데 싶은 곳이 있으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Come and watch me live, everyone.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하시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It is time for coin 노래방. Listen it, love attack. 사랑 공격으로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We opened up this coin 노래방 with listen it, love attack, everybody. 여러분들 사랑 공격, 고백 공격 제가 마구마구 폭격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It's gonna be like a whole set of idol music, everyone.

Today, your mission is to do a 삼행시. 오늘은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TBS를 좀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에 TBS 삼행시 가보도록 할게요. 좀 심플하게 갑시다, 여러분들. You know, let's not make things complicated, okay, and sophisticated. We're just going to keep simple today and support TBS. So let's do an acrostic poem for TBS, everyone. 여러분, 삼행시 좋아하시잖아요. 가끔씩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보내주시니까 오늘은 눈부신 그런 TMI 퀴즈 말고 삼행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행시 attack, let's go! 어떤 게 있을까? 한국어로도 가능하고요. 영어로도 가능합니다. So it could be both in Korean or English. 뭐 예를 들어서 T, TBS니까 T. 티난다, 티나. B, B죠. 보검이 너. S, 썸머 좋아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 보아요. You know, some random words can come out of your mouth if you just make it on the spot instantly like this. How about some English version? T. Take it easy, girl. Easy, go easy, easy. B, Barbie girl, you're my Barbie girl. S, Summer, you're like a Barbie girl. 죄송합니다. Okay, 여러분, 썸머보다 잘할 수 있다. 나 썸머에게 도전장을 내고 싶다. You know, if you think you can do a way better job than Summer, go ahead, everyon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TBS 삼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end in your acrostic poem to sharp 1013 TBS입니다. Yo, 안 보내면 red, red. 빨간 불 다 켜집니다, 여러분들. Let's go. 문자번호 샵1013으로 TBS 삼행시 보내주세요. 안 하면은 여러분들 저 바구니 팀장님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아 하시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TBS를 응원한다면, If you are really an avid listener and if you truly, truly want to root for TBS, I might just do it, you know? 저 같으면 해요, 솔직히. TBS 다 사랑해서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Aren't you listening because you love TBS? Then show us your love. Love attack 보내주세요. TBS 삼행시 어떤 거? It doesn't have to be about TBS. Just use TBS. 그냥 TBS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댓글 참여 무료니까 많이 많이 부탁해요. TBS EFM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이거나 다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화끈하게 가시는 거예요. Alright, so I'll be waiting for your poems. And if you don't send any, I'm going to make 박원희 팀장님 to make it up for us. 도가니 도가니 red red. 이게 무슨 가사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도가니 사리인가? 도가니 도가니 맨날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 빨간 불 켜지기 직전에 얼른 얼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가니 사리기 랭 랭. Oh, for your information, we are listening to Bad by 아니죠 코르티스의 Red Red Red 듣고 있습니다. 코르테스 친구들이 부르는 Red Red. 자, TBS 삼행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go ahead and take it away. 뭐가 오고 있나? 아무도 안 왔다고? 여러분들, that's a big Red Red. 좋아, 여러분들. I'll be back. I'll give you some time, okay? TBS 삼행시 보내달라고요. 아셨죠? Okay. I'll be back. 안 보내면 Red Red.

친구들이 많이 따라한다고 하던데 이 춤도 어쨌든 최산을 그렇게 따라한다고 Anyway, we're listening to A Bed by ATEEZ And while I was letting you guys to come up with that acrostic poem about TBS It got me thinking, maybe you guys prefer my TMI quiz. 여러분들은 제 TMI 퀴즈가 더 좋은가 봐요. 삼행시 왜 이렇게 안 보내시는 거지, 여러분들? I'm still waiting.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우리 박은혜 선장님 삼행시 만들기 하기 뭐 그런 거 아니겠죠? She's gonna cry, actually. If you make her to send in one, she's gonna be like crying outside the studio. And she is sending like emoji, like 유유유 계속 보내고 계세요. 나 하기 싫어, 이러면서. 자, TBS 삼행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가 온 건가 지금? We have a message from 7641 우키키키 모닝그룹 오셨네 안녕하세요 삼행시로 출첵합니다 박수! 이 용기에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키키키 모닝그룹을 따라서 이제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They said T TBS 정상화 응원합니다 B, 비가 오나 눈이 오나 S는 피디님 직원분들 화이팅입니다 우후! 박수 완벽해요 Now this is really touching and also emotional at the same time While I gave you some garbage poem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또 저렴한 이렇게 막 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는데 역시 여러분께서는 좀 이렇게 센스 넘치는 삼행시를 보내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여러분들 You guys are like so much better off than me 아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배우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Our master morning givers Let's go 저 지금 이거 최선 좀 주고 있어 이게 되게 신난다 근데 이 가슴을 딱 튀겨주면서 Let's go 우리 New Morning Groover 1855 Morning Groover says T TBS EFM은 B BTS처럼 잘나가 S 슈퍼히어로같이 라고 박수 Great job 광명 8살 전소미 드림이라고 Wow, an 8-year-old can actually come up with this awesome poem Did you do that all by yourself? 전소미 모닝그룹어? 혼자 하신 거예요? 진짜 최고다 학교 가서도 시 많이 쓰세요 소질 있습니다 썸머가 인정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내볼까요?

This is so much fun. 여러분들 TBS 삼행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Continue to send me a acrostic poem on TBS. Could be in English or in Korean. You guys are doing a fabulous job already. 뭔가 코인 노래방이 어느 순간부터 국어라는 좀 느낌으로 가긴 했어요. Yeah, let us. This has somehow become a begging segment. I'm begging. 우리 IOI 친구들의 갑자기 노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번호 #1013으로 TBS 삼행시 보내주세요. Because it's an amazing radio station, but unfortunately, the employees have been going through some unpaid situation for almost 2.5 years already. 2년 반 동안 무급으로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우리 TBS 직원분들 응원해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좀 갑작스럽겠지만 삼행시 보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Especially for all the employees on TBS, yeah, it's going to mean so much more, so much for them.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스킬과 포텐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know, like, I have an experience of working in a couple of radio stations. 제가 뭐 방송국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일을 해봤는데 여기 TBS 굉장히 건물도 깨끗하고 we have some great systems. 뭔가 카메라도 되게 많고 막 이런 것들 인프라가 너무너무 좋아요. And it feels like we're just wasting it. 여러분들 사실 이 카메라 여기 스튜디오 안에만 해도 지금 몇 개예요. 꽤 많아요. 좀 나중에는 성공해서 제가 정말 월드클래스 DJ가 돼가지고 카메라 감독님 오셔가지고 제 얼굴 옆에서 또 브이로그 찍어주시고 스케치 찍어주시고 막 줌인도 해주시고 제 모공도 찍고 막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Anyways. 삼행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I'll be waiting for that acrostic poem on TBS.

Smooth like butter. That is like summer's voice. 부드러운 butter 같은 summer의 목소리. 우, 아. 방탄소년단 BTS Butter 듣고 계십니다. And thank you guys for stepping out to come up with the poem. 우리 Ken Morning Group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우리 Ken Morning Group. We love you. 자, let's take a read. Tea. Toast the bread until golden brown. Okay. B. Butter it while it's still warm. Okay. S. Savor every single crunchy bite. Ooh, amen. Toast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Are you having some toast with butter this morning? Are you also having some English breakfast tea? Yeah, that's really, really popular in Britain. So enjoy your breakfast, all right? 이 버터는 말이죠. 토스트에 이렇게 딱 골든 브라운하게 굽다 보면은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살살 녹죠. It just melts itself if your toast is toasted golden brown. You know, just feature an ASMR video to yourself. 먹을 때마다 그 소리와 하며 아침을 뭔가 시작하는 그 소리 지금 마구마구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 Ken Morning Group. Enjoy your toast or whatever. And thank you for that poem, TBS. TBS 하니까는 식빵과 버터가 생각이 나는 줄이야. 우리 1855 Morning Groover actually texted back. 광명의 8살 전수미 어머님께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혹 다시 들려주세요. 라고. See, see? I told you there are some listeners out there who wants to listen to the portion of radio again. So obviously they'll be waiting for some reruns and everything. And that is available. 가능하죠. 저 이거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에 다시 보기 항상 올리거든요.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오늘쯤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So it will be uploaded. Today's portion of broadcast will be uploaded again. On our TBS EFM's Morning Group YouTube channel. And you know, because of this difficult situation, we have reruns. 그래서 재방송도 엄청 많이 나가요, 본의 아니게. 제 목소리가 아주 TBS EFM 틀면 하루 종일 나옵니다. So we have reruns at 3 p.m. and also at 11 p.m. 본방송은 7시고요. 이렇게 또 하루 종일 TBS EFM 썸머 목소리와 또 함께 해주세요. T. TBS EFM은 BBTS처럼 잘 나가 보내주신 전수미 모닝그룹어 이따 제 방도 함께 해주시고요. 바다시네. 몰디브 얘기하니까 바다 선생님이 막 등판했어요. VIP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그룹어께서 TBS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 B.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S. 소울 가득하게 함께 즐겨봐요. 소울풀하게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잘하신다. You guys are really great at this. And I'm really impressed. 어떻게 이렇게 또 말끔하게 기승전결 지켜가지고 해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요즘 이거 챌린지 유행하더라고요. 이 바다씨의 VIP. The song was released back in the early 2000s, I guess. 2006년인가 2008년 뭐 이쯤에 나왔을 거예요. But then like this song is going viral again if you go on your social media. 정말 대단해요, 바다 언니. She gives me like this bright, bright energy. And looking at her makes me feel good. 어쨌든 바다 같은 언니가 되고자 하는 썸머의 3인시 소개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T. TBS의 정상화와 세계화를 위하여 for the norm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BS. B. BTS를 S. 썸머피디의 곁으로. 너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TBS 정상화 되는 거 맞아요? 예전에 It reminds me of an episode when I was a writer for a radio show called Men on Air. I had to cast so many musicians back then, and I was really, really ambitious. 굉장히 열의에 차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 PD한테 제가 BTS 한번 섭외해볼까요? 막 이러더니 그 선배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작가님, BTS 섭외하시면 아마 여기 상암동에 뭐 M사, K사 뭐 어디에서 다 취재하러 오실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펐었어요, 그때. 어쨌든. 뭔가 될 것 같았거든요. 막 English Radio Station이고 막 이러니까 뭔가 올 줄 알았는데 뭐 어쨌든 진짜 뭐 BTS라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여러분들 TPS can go beyond that, I hope. 뭔가 동급으로 이렇게 뭔가 글로벌화 세계화 될 수 있는 TBS를 꿈꾸면서 이 응원의 말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is support. 여러분 TBS 사랑하죠? We don't know how long we can, you know, hold up, but because of your support, we're just hanging in here, okay? 3628 Morning Group also sent in their own little poem. TBS 삼행시 갑시다. T. TV보다 더 재밌는 B. 비타민 같은 라디오 방송. It's way much more fun than TV programs, and it's like vitamin S. 스트레스 풀러 지금 주파수 고정하세요. 삼행시 짓기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재밌는 거 맞죠? 처음에 조금 저 긴장했어요. 박은혜 팀장님도 긴장 많이 하셨고요. 진짜 나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So to relieve your stress, go ahead and find our frequency 101.3 TBS EFM. That is right. Our proud radio station, 자랑스러운 the one and only number one foreign radio station, TBS EFM. Let's go!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Finally, 광명을 찾았습니다. We found love, so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is song, and I'll be back to you guys in just a second. Calvin Harris is featuring this song. This is Rihanna. We found love.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아직 안 가봤어요. 중국을 계획에 넣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상하이를 생각을 하게 되네요. Well, at least from my surroundings, everyone who has been to Shanghai says that it is an unbelievably futuristic city. 굉장히 최첨단 도시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럴 때 되지 않았나요? 그쵸?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날아다니는 택시도 막 보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본 사람들은 다들 놀란다고 해요, 진짜. 막, 와, 뭔가 미래 도시가 보고 싶으면 상해를 한번 가보라고들 하긴 하더라고요. I've never been there myself either. 저는 뭐 중국 여행을 북경만 가봤네. 그것도 고등학교 수학 여행으로 가고 가본 적이 우와, 없어요, 없어요. 가깝긴 한데, 그죠? Anyways,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missed out, we're talking about the place that feels like everyone has been to except me. 오늘 나는 가보지 못했어요. 이런 곳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남들은 다 가본 것 같은데 난 가보지 못했어요. 싶은 곳 어디인지. Ken, morning groover says,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 다 가는 찜질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듣고, TV에서 보고, 심지어 수건으로 양머리 만드는 게 유행을 할 때조차 지금 가도 좋은 게 있으려나요? 가면 TV에서처럼 누워서 TV 보고 잠자는 게 전부인가요? You have never been to 찜질방? And you're Korean? 우와,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구나. 찜질방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심지어 그 양머리 유행은 진짜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내 이름은 김산순인가? 거기서 유행시켰었잖아요. 한 번쯤은 학생 때 가보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Wow, this is kind of a rare experience as a Korean not being able to go to 찜질방 ever.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다 가보셨잖아요, 그죠? 박은희 팀장님, 감독님 다. 왜? 바로 뭐 끄덕끄덕 하시고 저도 가보고. Actually, I quite enjoyed going to 찜질방 when I was in high school. 왜 고등학교 때 찜질방을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네 친구랑 찜질방을 주기적으로 갔었어요. 거기서 컵라면 먹고, 막, 이런저런 막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And we still talk about it. Yeah, now she's a mother, but then, like, when we are together, she'll be like, Oh, do you remember that time when you used to, like, dance in 찜질방? 막 이러면서 막 찜질방 추억 얘기를 많이 해요. Why don't you make a video of it? 뭐 추억도 남길 겸 한국인 뭐 N년 차 찜질방을 처음 가보았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영상 한번 찍어보시는 거 어때요? 그럼 제가 구독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까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Is this how you make that towel hat? 막 이러면서 막 라면을 찜질방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It's gonna be so much fun if you shoot a video about it. Anyways,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This is Tiësto, Summer Nights.

That was Will.i.am featuring Skylar Grey, Love Bullets, everyone. Let's read more messages. 끝내기 전에 문자 아쉬우니까 몇 개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Subby Morning Groover responded for our MGQ&A question. 땅끝 남해 마을, 거제도, 울릉도, 독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a couple of places that you haven't been to here in Korea. 어쩌다 보니까 주제가 약간 한국에서 가보지 않은 곳? 이걸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Because you guys are sending us a lot of responses that are in Korea, within Korea, not beyond. 다 저도 공교롭게도 가보지 않은 곳들이네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땅끝 남해 마을. 이 중에서 굳이 제가 순위를 고르자면 저는 남해 마을이 제일 가보고 싶기는 해요. Because it's kind of like not easy to get there. 뭔가 울릉도도 근데 마찬가지기도 하네. 독도도 그렇고 그쵸? 막 배 타고 나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는요. Oh, actually this response is beyond Korea. 저는요. 피렌체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야경도 보고 또 두오모 성당 꼭대기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 열정과 냉정 사이 이렇게 보내주셨네. OST를 첼로 버전으로 들어보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So Firenze. Ooh, nice and fancy Italia. 피렌체 이탈리아 여기 저 가봤는데 I actually was here, wow, yeah, 10 years ago already. And I actually spent my New Year's Eve here. 그래서 새해 전야제를 여기서 보냈는데 이게 확실히 뭔가 이탈리아 이런 데는 좀 겨울에 가는 것보다는 약간 여름이나 이럴 때 가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뭔가 all I could remember was gray color.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뭔가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뭔가 햇빛에 쨍하고 비춰질 때가 되게 예뻐 보일 것 같거든요. You know, all those architects and everything, I think they would look way more beautiful when the sun is lighting them. 근데 뭔가 그냥 춥고 막 걸어 다녀야 되긴 하는데 막 오돌오돌 떨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if I had the chance to, I would actually want to go back. This is like one of the countries that I want to go back and check it out again. And it's going to feel so much more different. 그래서 또 막 굳이 그거 새해 전야제 한다고 해가지고 막 밤 12시에 나가봤는데 막 다들 폭죽 막 바닥에다가 터뜨리고 막 사람 너무 많고 무서워가지고 친구랑 다시 숙소로 복귀한 기억이 있네요. But anyways, would love to check that place out again. This has been so much fun, Morning Groovers, sharing about these places that you haven't got the chance to visit. I hope one day we can all visit those places that we admire to go. But anyways, it's time for me to close out the program.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It means so much,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to see you guys again next Monday for another live session of Morning Groove.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I guess this song is going out to Happy Life Morning Groover, Ro Yoshimata, The Whole Nine Yards. This is an OST, 냉정과 열정 사이의 OST입니다.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对对对。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CFM 101.3. And yes, we are live on YouTube as a Boiner Radio too.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12, 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You can drop by anytime. Your stories, thoughts, and random morning moods are always welcome here. And if you can catch us live, not to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The first one at 6 p.m. and one more time at 2 a.m. in the morning after. Hope you're having a fine Friday morning. I guess it is raining down in south, as our Kitty-nim, Jenny-nim, and Sangmin-nim is saying that it is raining down there where they are. So not yet in Seoul, but I guess we have some rain expected today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as well. 어저께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공연을 본 날이었습니다. Yesterday, I finally got to see a concert that I've been waiting years for. 보통 음악 공연을 보고 난 뒤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음악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연주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러움 내지는 또는 이 심지어 질투심을 느낄 때도 있고요. 거기서 오는 약간의 스트레스 또한 있습니다. As someone who used to make music, you know, watching great musicians can sometimes be a little stressful. There is admiration, of course, right? But also a little bit of jealousy. I wish I could play like that, you know. I wish I could be up there playing like them in front of so many people. 하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어딘가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의 공연을 볼 때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연주에 이 경외심을 느끼면서 그냥 흠뻑 빠져서 음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어제가 바로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But other cases, when I see someone who has reached a level so far beyond you,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and funny happens. The jealousy completely disappears. There's only awe. Yesterday, I think, was one of those nights. 제가 본 공연은 재즈 베이시스트 존 페리투치 트리오의 대한 공연이었습니다. So the concert that I saw was John Petitucci Trio. John Petitucci on bass, Brian Blade on drums, and Chris Potter on saxophone.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이유는요, 이 존 페티투치 베이시스트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지만 같이 이제 트리오로 활동하는 그 두 분의 뮤지션, 드럼의 브라이언 블레이드, 색소폰 크리스 파터, 역시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현재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점에서는 정말 이의가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These three musicians are considered simply among the best in the world at this point. 그래서 공연 시작, 연주 한 3초도 아니야, 한 2초 정도 들었을 때 그 소리 자체가 그냥 너무 황홀했습니다. Within 2 or 3 seconds of the concert, I was already blown away by the sound. 이 세 분의 뮤지션이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이분들의 연주를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뭔가 수긍이 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이 순간순간에 이 서로의 의도를 포착해서 움직이는 이 생명체 같은 이 앙상블의 합주를 보는데, 정말 말이 안 된다. 계속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The way they caught each other's intentions in the moment and reacted in real time made the whole trio feel like one living organism. 뭐 이렇게 말로는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은 그런 공연이었고요. 역시 내가 이런 시간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렸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경험한 세계 최고를 자랑해 주세요. So today I want to ask you, who is the greatest you've ever seen with your own eyes? Someone who made you think I'm watching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꼭 음악 에 한정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아트, 스포츠 여러 분야에서 그런 경험을 적어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기다리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바통터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신청곡은 바통터치 세그먼트를 위해서 세이브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본 그 존 페티투치 트리오 음악이 딱히 저희 프로그램에서 소개할 만한 좀 어울리는 음악은 아니어서 좀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어제 공연은 아닌데 이 세 분이 트리오로 공연한 아주 예전 공연을 실황을 어떤 분께서 올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John Petitucci Trio's music is not exactly, you know, what I would usually play on this program. So I was kind of torn whether to play one of their tracks. 근데 one footage someone uploaded, right, on the internet, right, was kind of easy enough for us to kind of enjoy together.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Although it's not our program's territory, but it's good enough, I think. 세 분, John Petitucci on, you know, bass, Brian Blade on drums, and Chris Potter on saxophone. 어떤 노래냐면 The Source for J. Coltrane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A couple of tracks, then Fogelberg, Magic Every Moment, and 10cm 나의 어깨에 기대어. 기대어요 두 곡이었습니다. So, your experience of seeing the very best in the world with your own eyes, that is the question that I'm giving our Q2님's today to think about. 3101님께서 제가 직접 눈앞에서 본 세계 최고는 한국 공중 꼭 꽃 박물관 황수로 박사님이십니다. So greatest master I've ever had the privilege of seeing in person was Dr. 황수로 of the Korea Royal Court Flower Museum. 조선 궁중 채화를 복원해서 내신 살아있는 복원해 내신 살아있는 전설이시죠. 유형 문화재이십니다. 제가 꽃을 배운 스승님의 스승님이신데 섬세한 손끝으로 아름다운 색을 입히시던 그 모습에서 진정한 명장의 아우라가 느껴지더라고요. So he is a living legend who revived the lost tradition of Joseon royal court flowers or 궁중 채화 that is known as and is like a living cultural treasure. 그렇군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he is the teacher of 3101님's teacher, so teacher's teacher, master, flower arranger, 그렇군요. 아름다운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렇군요. I guess that in itself, right, just watching somebody who is the greatest in the world do their job, right, do their work, it's just an amazing experience in itself, I think. 감사드립니다. 멋진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3101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세계 최고를 경험한 그 경험, 세계 최고를 경험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쉬의 곡인데요. The Broken Hearts Club.

couple of tracks, Nash, The Broken Hearts Club, and Daniel Caesar, We Find Love. Here's a message from 3056님. 스켓의 대가 알자루가 스페인을 기가 막히게 부르던 그 공연과 또 대가 중에 대가인 기타리스트 제프 벡의 연주에 입을 다물지 못했던 추억은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I think I always remember watching El Jaru, the master of scat singing, perform the song Spain so brilliantly and being absolutely speechless of the playing of Jeff Beck, a true master. That is a huge. Al Jaru and Jeff Beck 두 분을 이제 공연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인생의 행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우. 그래서 준비했는데 스페인이라는 곡이죠. Al Jaru의 곡 오늘 part 2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Here's Al Jaru, Spain, I Can Recall. Yesterday.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4: Hit it!
3: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4: Drop it!
3: B-S.
4: Come on, yo!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2 begins right now. You are with 1012, 1013, and I'm your producer and DJ EQ. We are live on TBS C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Boinan Radio on YouTube.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come join us there as well.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대화를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있는데요.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please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for a while. And of course, your messages are always welcome via text messages as well, where you can use the text number SHOP1013, which will cost you 51 for each message. So, we are talking about the greatest ever that we have witnessed with our own eyes. 이런 인생의 몇 번의 경험만으로도 정말 충분할 만큼 상당히 임팩트를 남기는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ven just a couple of times in your lifetime, I think that's more than enough sometimes. 1033님께서는 이 두 분의 연주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손여름 씨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씨가 함께 연주한 드뷔시 소나타를 본 적이 있습니다. A few years ago, I saw pianist Son Yeorum and the violinist Clara Jumigang perform Debussy Sonata piece together. 연주 직전, 연주 시작 직전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부터 소름이 돋았던 말 그대로 젊은 거장들의 무대였습니다. 음악도 또 두 분의 모습도 눈부시게 환상적이었답니다. So I got goosebumps from the very moment that they took that first breath before the music even began. It was truly a performance by two young masters. Their music, their presence on stage, everything about it was just absolutely breathtaking. 그건 또 이제 현장에 있는 분만 느낄 수 있는. Sometimes, you know, it's really hard to put it into words. 맞아요.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자니, 아, 좀 뭔가 frustrating 하기도 하죠. 그 느낌일까?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frustration이 있죠. 저도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듯이 3초 듣고 정말 오, 그 어떤 그 음악 소리, 그 소리의 어떤 공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공간감이 느껴져서 참 좋았는데 I think that's what 1033님 must have felt as well, that moment. 그래서 그런 녹음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클라라 주미강, 또 손여름, 데뷔시는 없고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두 분이 연주한 게 하나 있는데 클라라 슈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세계 로망스 작품 슈만 3 로맨시스라는 그런 피스 1번인데요. 그 빛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그 말씀하신 그 곡은 아니지만 한번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Here is Clara Jumigang and 손여름 클라라 슈만 3 Romances and number 1.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What I thought of while listening to that song was a star, Highway Star. And Highway Star, I mean, I'm sure that you're familiar, right? Deep Purple song. But very special performance of Highway Star we had about a couple of weeks ago. As you know, Deep Purple is still going strong, right? But the inaugural guitarist of the band, Deep Purple, Rich Blackmore, right? He's been kind of not in such a good terms with the rest of the members. Rich Blackmore가 이제 뭐 대표적인 Deep Purple의 기타리스트지만 멤버들과의 이제 불화 때문에 이제 탈퇴를 했고 그 탈퇴를 한 이후에도 멤버들과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They weren't in touch with each other. Excuse me. 그 정도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물론 같이 연주 뭐 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연락을 안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I think about a couple of weeks ago in like 40 or 30 years 30년 만에 다시 무대를 같이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So I guess Deep Purple was playing at a certain festival and they invited Mr. Blackmore to play with him and to which he agreed. 그래서 거의 한 3, 40년 만에 이 재회가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죠. And a lot of rock enthusiasts kind of see that as, you know, sort of one in a million kind of chance of seeing that happen in their lifetime. 그들이 다시 이렇게 재회를 해서 연주를 한 곡 하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적인 그런 이벤트를 기념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곡과 또 어울린 곡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Deep Purple입니다. Highway Star.

Deep Purple Highway Star live version, apparently. Didn't really think of it as a live version, but here you have it. 좋습니다. 계속 연결해 갈까요? Deep Purple의 Deep 하고 연결을 하신다고 Wisdom님께서 Rolling in the Deep. 좋습니다. 그런 연결 좋은데요. 아델의 곡이죠. 가보겠습니다. Rolling in the Deep.

Adele Rolling in the Deep이었습니다. Wisdom님의 연결곡이었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Star 역시 또 꽂히신 저희 큐티님들 많으신데요. 3101님 하이웨이 스타에서 이어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뮤즈의 Starlight 신청해 주셨습니다. That would be a very safe bet, I guess. Starlight, Muse. 한번 가볼까요? 가겠습니다. Muse, Starlight.

뮤즈 스타라이트로 연결되었습니다. Let's see. 계속해서 연결곡은 오늘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뽀글님께서 롤링 나왔으니까 롤링스톤스 신청해야 하는 거죠? 라고 보내주시면서 NG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롤링스톤스로 연결해 볼까요? NG입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稍后天涯放映厅，在这里您将听到来自我们海外有台精彩纷呈的节目，希望大家能够多多关注。最后我们送上这首吴文杰米诺伊带来的《禅苏一表》。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We are starting off this morning with Eminem, Not Afraid. 여러분, 좀잘 참는 편이신가요? Can you like hold on to your anger? For how long? 이 참는 게 말이죠. 항상 꼭 어른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난 분명히 괜찮지 않은데 계속 그냥 태연하게 괜찮은 척을 하다 보면요. 결국 누가 답답해지나요? 나 자신이죠. You know, speaking up. Therefore, doesn't always mean making a scene, everyone. Sometimes it is just saying that, you know, that didn't feel right to me. A little honesty at the right moment can actually save you a lot of stress later. 이게 참고 참고 참다가 쌓아두었다가 결국에는 뻥 하고 폭발을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뭐내 성질대로 살라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그래도 항상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I don't know if you guys agree, but it will just accumulate even more anger if you just hold on to it, and that's not good for you. 말안 하고 살면 결국에는 화병만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절할 때 타이밍에 내가 할 말은 좀 하고 살자 이런 말과 함께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ith that being said, we're gonna get today's show started. Good morning, everyone. Bonjour, buenos dias, bom dia, todos. 여러분들 즐거운 또 화창한 아침이 또 찾아왔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아침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스페셜 하잖아요, 그렇죠? Makes today's morning extra special just being with you guys. 오늘은 또 박은혜 팀장님과 우리 스페셜한 여형구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lease greet to each other. 좋아요. 여러분들 아주 든든한 또팀 모닝그룹과 밖에서 또 항상 여러분들을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We're live today, everyone.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닝그룹입니다. You can also watch our visible radio if you go on our YouTube channel, TBS EFM, TBS

Radio, TBS EFM 채널로 들어오셔서 보는 라디오 시청해 주시고요. You know, you can always request a song because it is live and that is the beauty of live radio show. 라디오 생방송의 묘미이죠.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이 많이 많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Okay, let's see who are greeting me this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부터 또 부지런하게 또 미라클을 만들고 계신 우리 모닝그루버, aka 알바생들. 누가 나와 주시고 계신지 한번 읽어볼게요. Dr. Paper says, ba-ba-bum, good morning, rock and roll! 이모티콘 보내주셨네요. I love this message. Ba-ba-ba refers to the signal music of morning groove. Da-da-dun, dun-dun-dun-dun-dun-dun-dun-dun-dun-dun-dun. Yeah, welcome to your daily kickstarter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우리 반장님, young ag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good morning. 체육부장님도 오셨네요. 흥흥흥, 저도 왔어요. 이렇게. 항상 기분 좋은 문자 보내주시고, 오늘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체육부장님이시니까. And hello, 상민님, 우리 해피라이프님도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So nice to greet with you guys every single time like this. And Ben Spurl listening from Europe, it is almost September. Do you remember? The 24th second, is that right? 이 가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Do you remember까지는 다들 아는데 만약에 콘서트를 갔어요. 그럼 다 같이 Do you remember? No, no, no, no. September.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인데요. 어쨌든 조만간 모닝그룹에서 나올 것 같아요. 스물스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Benny says, Good morning, Summer PD님. And oh, hello, Benny.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one of our precious global listeners out there.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인사 많이 많이 건네주세요. 인사 건네면서 여러분들도 기분 전환도 하시고 네, 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생색 많이 많이 내주시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Movers, do you like traveling? Have you been to Paris? Have you been to Spain? Have you been to Busan? Do you know something that is really awesome in Mokpo area? Or have you been to 여수? 여러분들 여행하는 거 좋아하세요? 어디 가보셨어요? Today's question will be this. Where is the place that feels like everyone has been to except me? 남들은 다 가본 것 같은데 나만 안 가본 곳 어디인지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So if you love traveling, if you have high desire for traveling, it could be abroad or somewhere in Korea, we're going to be talking all about that, about the places that feels like everyone else has been except yourself. 어디가 있는지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So honestly speaking, I have been traveling quite a few places abroad, but I would have to be honest with you about the fact that I haven't been to many places here in Korea. 그래서 한국 안에서 저는 남들은 다 가본 것 같은데 안 가본 곳이 몇 곳이 있어요. So I can name a few places in Korea, a few regions in Korea actually. 예를 들어서 저 양양 안 가봤고요. 의외죠. 굉장히 어떤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잖아요. 또 저같이 핫한 썸머가 그런데 막 상주하고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So you can only imagine someone like Summer, like she would always be in Yangyang area like surfing, you know, wearing bikinis, drinking some martinis and partying all night. 뭐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양양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간 것도 치나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니까 어렸을 때 뭐 4살 때 가고 막 이런 거는 그래서 안 간 걸로 쳤을 때 양양 안 가봤고요. And it seems like a lot of people are, you know, going to Yangyang these days. 아닌가? 이것도 이제 예전 하플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And I haven't been to 여수 포항도 안 가봤고요 목포도 안 가봤고요 And another place where everybody else seems to be going is 거제? 거제 이쪽도 안 가봤고 Yeah, I haven't been to many places Well, so many people might have been to all of these places that I have mentioned So let me know, morning groovers
Is there someone

Just like me, 저같이 뭐 이렇게 뭐 많이 안 가보신 분들 계신지 아니면 그냥 의외로 이런 데 이런 데는 다녔는데 여기는 제가 안 가봤어요. 근데 남들은 다 가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고요. You know, you can say that, oh, I've been here and there, but this place where everybody seems to be going, I haven't been there in my life. If you have this kind of answers, let me know, okay? 자,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 이따가 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 Morning Groove Open Chat Room o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l right,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Jack Yu take you there.

That was Eyelid with It's Me, dedicated to our listener 1854 Morning Groover. 엄마 차 타고 등교 중인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신청곡으로 It's Me 보내보아요라고 문자 주셔서 신청곡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 I hope you're listening right now at this moment. 오늘도 여전히 또 등교 중이겠죠. 주말이 내일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2학년 학생분 힘내시고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아, 이 노래 딸이 방송 댄스에서 배워와서 진짜 몇 번을 쳤는지 몇 번을 들었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도 안 오실 겁니다. 황급하게 문자 보낸 티가 이렇게 나요. I can kind of feel that you were rushed to send in this text message because obviously that's your daughter's favorite song. 요즘 초등학생들 빨라요. 무슨 댄서가 아닌 초등학생이 없어요. 그죠? 귀여워 귀여워. 별초롱장 모닝그룹 오셨네요. 굿모닝이에요. Good morning to you. 우리 9087 모닝그룹 responded to today's question. A place that feels like everyone has been to except me. 오늘 출첵이요. 저는 직업 특성상 한 달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는데 국내는 엄청 약합니다. 여수 밤바다 노래 나온 이후로 여수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 갔네요. 오늘 반차 쓰고 시댁 가족들이랑 강원도 여행 갑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걱정이지만 우선 반차 써서 너무 좋네요. So same as me, you haven't been around many places here in Korea, although you have been abroad.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번 해부터 국내 여행 조금 도장 깨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막 아, 해외 나가고 싶다 이런 그 욕망이 조금 수그러들었다 그래야 되나?

because obviously I have so many, many places to go here in Korea. So yeah, it's so fun just traveling around and discovering and everything. 와, 강원도 근데 우리나라 전 국민이 뭔가 다 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우리 박원혜 팀장님께서 또 여름방학 때 강원도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인파에 막 이렇게 밀려다니시느냐고 정말 기가 다 빨리셨다고 해서 And she told me that she thought like everybody in Korea was traveling to 강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원도 안 가면은 뭐 어디 덧나는 병 있니? 막 이런 얘기 하실 정도로 다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가보신 분도 계시는군요. It's gonna be so much fun. I guess it's gonna be a little less crowded now? 아닌가? 이런 말 하기에도 조심스러워요. 가면 진짜 사람 많을 거거든요. 어쨌든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with your family in 강원도 9087 모닝그룹. Here is 버스커 버스커 여수 밤바다.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One more check-in message from our subb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Okay, now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Ben Spiro responded, I have never been to Santorini. Well, neither have I. Santorini? Is everybody going to Santorini? 뭐, 유명한 관광지긴 한데, it doesn't feel like everybody's going there. I guess that's like a place for honeymoon, vacation.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I don't know, morning groupers. How many of you guys have been to Santorini? This Santorini place reminds me of La Ben Spero, I don't think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but anyways, there is this like really, really popular drink commercial here in Korea that was featured in Santorini, and they always came up with this music, la for so many years, for decades, I think. 항상 시그니처 노래였던 것 같은데.

우리 킴스 팬모닝 그룹은 저는 미국을 못 가봤습니다. 멕시코와 파나마를 환승하기 위해서 LX, JFK 공항 얘기하시는 거구나. 경유한 게 전부네요. 아, 그렇구나. So you only transferred to the airport, so you never had a chance to visit America. 아, 미국 뭔가 맘들 많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죠? 저도 미국은 LA 안 가봤어요. There are a lot of states in America, obviously, so it's really hard to tell precisely, but I don't know. Many of my friends actually have been to Los Angeles somehow.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내 주변에서 간 친구들도 되게 많고, YG도 아마 신혼여행으로 LA 갔던 것 같은데, YG PD님. 맞아요. 그래서 LA 꼭 저는 그리고 가보고 싶거든요. I really have this will to visit Los Angeles one day, but I only got to visit the airport too, just like you.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처럼 파나마는 몇번 오갔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려면은 반드시 LA 공항을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Actually, I had some time to get out of the airport because the transfer hour was around like 6 hours. 그래서, 아, 뭔가 좀 힘내면은 뭔가 햄버거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거라도 먹고 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I was just too afraid. 뭔가 혹시 이러다 비행기 놓치면 어때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미국을 못 가보셨군요. 우리 별주롱짱 모닝그룹어. 저는 강원도 쪽은 많이 가봤는데, 또 전라도 쪽은 가본 적이 없어요. 여수, 통영, 이쪽도 너무 좋다고 하던데, 잘안 가지네요. 너무 멀다는 어떤 편견일까요? Now, there's this thing about traveling within Korea. It takes only about an hour if you ride an airplane. It's not like we're in the States, so it only takes an hour. Everywhere you go, it's only an hour. 한국에 어떤 곳을 가도 다한 시간 이내 갈수 있어요. 비행기를 탄다면요. But then when it comes to driving, yes, it can take around like 6 hours at least if you have to go way down there to the southern areas.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거리가 많이 멀게 느껴지기도 하죠. And then the fact about Korea, when it comes to driving in Korea, if you go down to the south part, You have to go through like 30 tunnels. 터널만 진짜 몇 개를 지나가야 되는지 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it's like tunnel after tunnel. 그리고 터널도 정말 길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갑갑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중엔 터널 안에 뭔가 휴게소가 생겨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뭔가 가는 게 여정이 먼 것도 먼 건데 힘들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Because driving is kind of like another level, I think. There's congestion, you have to go through tunnels. 그런 게좀 뭔가 안 가게 되는 그런 뭔가 그 동력을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저도 전라도 쪽한 번도 안 가보네, 생각해보니까. 강원도 쪽이 뭔가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Is it so much easier for us to visit 강원도 area? 저는 남해 가보고 싶은데, 남해도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숙소들도 되게 많다고 했거든요. So obviously there are beautiful sceneries in 남해 area, so I really want to take a visit, but I never got the chance to. 남해는 서울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 비행기? 예, 참 멀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가보고 싶습니다. 많이들 가는 것 같거든요. 또 여수 통영 쪽한번 가본 사람들은 그래도 한두 번씩 더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 체육부장님, 국내 여행을 강원도로 가는 걸 좋아해서 셀수 없이 가지만 거봐요. 또 강원도 여기 또 나왔어요. 강원도 very very popular place in Korea for sure. 서울보다 많이 가는 바로 강원도. 하지만 부산은 한번 가봤다고. Oh, so you've only been to Busan once? 뭔가 되게 핫한 여자시잖아요, 체육부장님. 막 부산 거기 막 해운대 해변에서 막 이렇게 막 런닝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의외로도 한번 가보셨구나. 목포, 김해, 통영, 거제 등은 다못 가봤어요. 저 한국 사람 맞냐며. 여름에는 무조건 바다, 강원도로 떠나니 겨울에는 다른 목적지를 생각해 보려고요. Since I always go off to 강원 area during summertime, maybe I should consider other places as an option for winter time. And also sent in a song, Jet, Are You Gonna Be My Girl? Da-na-na-na-na-na-na-na, Are You Gonna Be My Girl? 신청해 주셨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강원도 말고 좋은 건 많습니다. Let's go and find more places. Explore somewhere outside Seoul and 강원도, everyone. 왜다 강원도 가시는 겁니까?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좋은 플레이스 너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해외도 좋습니다. 해외도 좋으니까 남들은 다 가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만 안 가본 곳.

나만 안 가본 것 같은 곳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Where is the place that feels like everyone has been except me?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And also, if you're watching 보이는 라디오,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our engineer outside the studio, 우리 감독님,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이? 전라도라? 목포?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실까? 뭔가 그 부산, 아 부산! 부산이시구나. 감독님의 답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의외로 또 부산 사시는 분들이 그 10km 반경 벗어나는 걸 좀 귀찮아하시더라고요. 막 김해 이런 데 잘 안, 멀게 느껴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답변 보내주세요. This is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Jet, Are You Gonna Be My Girl?

Thank you, thank you, 체육 부장님 for this awesome song request. 아주 신나는 노래 덕분에 같이 잘 듣고 왔네요. Another greeting message from our morning groover, our 알바생 무니무니 줄무늬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인사 건네주시면 제가 빵긋빵긋 인사해 드릴게요. Okay, so today we're talking about the place that feels like everybody is going except me. 남들은 뭔가 다 가보는 것 같은데, 뭐야, 나만 안 가는 것 같네 싶은 곳 어디인지 얘기해 보고 있어요.

We sometimes complain to our family members. 남들은 여기 한번 다 가봤다는데, 난그 유명한 부산도 못 가보고,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본적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So let's all share those places all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okay? 자,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께서는요, 지리산, 광주, 묵호, 목포, 울릉도, 적도. 꽤 많은데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저처럼 하나씩 도장 깨기 하시면 되겠다. Since you have these specific places mentioned, yeah, why not try just one of them? 지리산은 조금 빡센 것 같고, 아, 등산 뭔가 좀 힘든 것 같고, 묵호 추천드립니다. 묵호. 거기 묵호가 자동차 없이도 가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There's a train station in 묵호 area, so you can just ride the train and just go. It's really easy for you to get ther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raffic. 그리고 여기 묵호는 좀 당일치기로도 잘 다녀오시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간 국내 여행지 중에서 베스트가 묵호였습니다. Yeah, it was like the best place ever. 뭔가 제 예상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이상이었어요. 예, 되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그냥 하루면 다 보고 It doesn't take you too many days to look around Bukko area, but it's really really worth it for sure. 울릉도에서 그리고 스노클링 한번 해보고 싶다. 되게 막 아름답다는데 그 바다 아래가 되게 뭔가 에메랄드 색깔에다가 막 물고기도 많고 따라라딴딴딴딴딴딴 노래가 절로 나온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곳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왜냐면 해외가 아니라 의외로 국내가 되게 답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We're not getting more messages about like other places outside beyond Korea, but we're getting more messages about like here within Korea. So this is quite interesting. Anyways, 우리 토토 모닝 그룹께서는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유명한 산들은 안 가봤어요. 이래놓고 네팔에 안나푸르나 ABC 캠프는 다녀왔는데요. 말씀드린 김에 우리나라 멋진 산 등산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네팔 지금 토토 모닝 그룹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방문을 하시고 유명한 여행지잖아요. But unfortunately, they're going through some difficult times. So I sincerely hope that there are no further casualties or damage from the landslides and floods in Nepal. And I also truly pray for a swift recovery over there and that all missing persons return home safely to their families as soon as possible. 이 네팔의 그 산사태와 홍수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Coldplay, Fix You.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back 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I am your host, Summer. We're having so much fun here, everyone. So continue to say hello to me, just like our Morning Groovers. 하진, Morning Groove 밖에서 Good morning입니다. 라고 인사 주셨고요. 어서 오시고요. 우리 건강하자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휴가라 아침이 상쾌하네요.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고 루틴처럼 준비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서요. I want to have my own time. 모두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it's your vacation day today and you haven't told your family members at all. And looks like you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special day to yourself so that you can enjoy some me time. 그렇구나. 우리 건강하자 가족 여러분 오늘 휴가 내셨대요. 몰래 휴가 냈대요. 암만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들키지 않겠죠? 그래요. 이왕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신 거 들키지 마시고 이 혼자만의 이 시간 꼭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하실 건데요? What are you gonna do on this special day for yourself? 의외로 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가? 어쨌든 오늘 하루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Okay, so today we're talking about traveling to places, everyone. 근데 단순한 여행 얘기가 아니라 남들은 다 가본 것 같은데 나만 안 가본 것 같은 곳 어디인지 생각해 보기로 했죠. So we're going to talk about places that feels like everyone else has been to except me. 이거 관련해가지고 a message from 6497 Morning Groover.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 했으면 좋겠네요. 나만 못 가봤어. 몰디브, you! 라고 해주셨습니다. The Maldives. 뭐예요? 저도 안 가봤어요. 몰디브. 너무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나만 안 가봤다고 하는 게 It's a highly popular place to go on honeymoon. 정말 신혼여행 정말 많이 가는 곳 중에 한 곳이 이 몰디브잖아요. 그래서 막 한 10년 전만 해도 몰디브 간다 그러면 뭔가 스페셜한 게 느껴졌는데 요즘엔 아 신혼여행 어디가? 이러면은 몰디브 그럼 아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온다 그래야 되나? So that pop, it's become that popular Maldives. 근데 그만큼 좋으니까 또 가겠죠. 가면은 막 상어들이랑 수영하고 막 이러던데. I heard that you get to swim with sharks and it's not so dangerous. 그러니까 물놀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상 낙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If you're like a marine woman or a marine man, marine boy, you know, that is the place to be for sure. 가서 모히또 한 잔 또 하셔야겠죠? 너무너무 가고 싶은 Maldives. 갑자기 또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는 여기 꼭 안 가봤어요. 남들은 다 가는 것 같은데 싶은 곳이 있으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Come and watch me live, everyone.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하시고 댓글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Alright, Morning Groovers. Today we have Queen 노래방 segment lined up for you. And of course, there is going to be a special mission prepared. 오늘은 TMI 퀴즈 말고 다른 거 준비해봤거든요. So today we have something other than TMI quiz. So be prepared, everybody. You have to get busy and do your job. 여러분들도 바쁘게 또 일하셔야 되니까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져볼까요? This is Cash Cash, How to Love featuring Sophia Reis. One, two, three. I've been running.

0: complicated, okay, and sophisticated. We're just going to keep simple today and support TBS. So let's do an acrostic poem for TBS, everyone.
1: 여러분, 삼행시 좋아하시잖아요. 가끔씩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보내주시니까 오늘은 눈부신 그런 TMI 퀴즈 말고 삼행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행시 attack, let's go! 어떤 게 있을까? 한국어로도 가능하고요. 영어로도 가능합니다.
0: So it could be both in Korean or English.
1: 뭐 예를 들어서 T, TBS니까 T. 티난다, 티나. B, B죠. 보검이 너. S, 썸머 좋아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 보아요. You know, some random words can come out of your mouth if you just make it on the spot instantly like this. How about some English version? T. Take it easy, girl. Easy, go easy, easy. B. Barbie girl, you're my Barbie girl. S. Summer, you're like a Barbie girl. 죄송합니다. Okay, 여러분, 썸머보다 잘할 수 있다. 나 썸머에게 도전장을 내고 싶다. You know, if you think you can do a way better job than Summer, go ahead, everyon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TBS 삼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end in your acrostic poem to sharp 1013 TBS입니다. Yo, 안 보내면 red, red. 빨간불 다 켜집니다, 여러분들. Let's go. 문자번호 샵 1013으로 TBS 삼행시 보내주세요. 안 하면은 여러분들 저 바구니 팀장님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아 하시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TBS를 응원한다면 If you are really an avid listener and if you truly, truly want to root for TBS, I might just do it, you know? 저 같으면 해요, 솔직히. TBS 다 사랑해서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0: Aren't you listening because you love TBS? Then show us your love. 러버택 보내주세요. TBS 삼행시 어떤 거? It doesn't have to be about TBS. Just use TBS. 그냥 TBS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댓글 참여 무료니까 많이 많이 부탁해요. TBS EFM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이거나 다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화끈하게 가시는 거예요. Alright, so I'll be waiting for your poems and if you don't send any, I'm going to make 박원희 팀장님 to make it up for us.
1: 도가니 도가니 red red 이게 무슨 가사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도가니 살인인가? 도가니 도가니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
0: 여러분들 빨간 불 켜지기 직전에 얼른 얼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가니 사리기 랭 랭. Oh, for your information, we are listening to Bad by 아니죠 코르티스의 Bad Red Red 듣고 있습니다. 코르티스 친구들이 부르는 Red Red. 자, TBS 삼행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go ahead and take it away.
1: 뭐가 오고 있나? 아무도 안 왔다고?
0: 여러분들, that's a big red red. 좋아, 여러분들. I'll be back. I'll give you some time, okay? TBS 삼행시 보내달라고요. 아셨죠? Okay. I'll be back. 안 보내면 red red.

my TMI quiz. 여러분들은 제 TMI 퀴즈가 더 좋은가 봐요. 선행씨, 왜 이렇게 안 보내시는 거지, 여러분들? I'm still waiting.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우리 박은혜 팀장님 삼행시 만들게 하기 뭐 그런 거 아니겠죠? She's gonna cry actually. If you make her to send in one, she's gonna be like crying outside the studio. And she is sending like emoji. Like,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보내고 계세요. 나 하기 싫어 이러면서. 자, TBS 삼행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가 온 건가 지금? We have a message from 7641. 우키키키 모닝그룹 오셨네. 안녕하세요. 삼행시로 출첵합니다. 박수! 이 용기에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키키키 모닝그룹을 따라서 이제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ey said T. TBS 정상화. 응원합니다. B. 비가 오나 눈이 오나. S는 피디님 직원분들 화이팅입니다. 우후! 박수! 완벽해요. Now this is really touching and also emotional at the same time. Well, I gave you some garbage poem.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또 저렴한 이렇게 막 보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는데 역시 여러분께서는 좀 이렇게 센스 넘치는 삼행시를 보내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여러분들 You guys are like so much better off than me. 아,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배우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Our master morning givers. Let's go. 어, 지금 이거 최선 좀 주고 있어. 이게 되게 신난다, 근데. 이 가슴을 딱 튀겨주면서. Let's go. 우리 New Morning Groover, 1855 Morning Groover says, T, TBS EFM은 B, BTS처럼 잘 나가. S, 슈퍼히어로 같이. 라고. 박수. Great job. 광명 8살 전소미 드림이라고. Wow, an 8-year-old can actually come up with this awesome poem. Did you do that all by yourself, 전소미 모닝그룹어? 혼자 하신 거예요? 진짜 최고다. 학교 가서도 시 많이 쓰세요. 소질 있습니다. 썸머가 인정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내볼까요?

me. This is so much fun. 여러분들 TBS 삼행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Continue to send me a acrostic poem on TBS. Could be in English or in Korean. You guys are doing a fabulous job already. 뭔가 코인 노래방이 어느 순간부터 국어라는 좀 느낌으로 가긴 했어요. Yeah, that is... This has somehow become a begging segment. I'm begging. 우리 IOI 친구들의 갑자기 노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번호 #1013으로 TBS 삼행시 보내주세요. Because it's an amazing radio station, but unfortunately, the employees have been going through some unpaid situation for almost 2.5 years. Already? 2년 반 동안 무급으로 매일매일같이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우리 TBS 직원분들 응원해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좀 갑작스럽겠지만 삼행시 보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Especially for all the employees on TBS. Yeah, it's going to mean so much more, so much for them.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스킬과 포텐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know, like, I have an experience of working in a couple of radio stations. 제가 뭐 방송국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일을 해봤는데 여기 TBS 굉장히 건물도 깨끗하고 we have some great systems. 뭔가 카메라도 되게 많고 막 이런 것들 인프라가 너무너무 좋아요. And it feels like we're just wasting it. 여러분들 사실 이 카메라 여기 스튜디오 안에만 해도 지금 몇 개예요? 꽤 많아요. 좀 나중에는 성공해서 제가 정말 월드클래스 DJ가 돼가지고 카메라 감독님 오셔가지고 제 얼굴 옆에서 또 브이로그 찍어주시고 스케치 찍어주시고 막 줌인도 해주시고 제 모공도 찍고 막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Anyways. 삼행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I'll be waiting for that acrostic poem on TBS.

Beyond that, I hope. 뭔가 동급으로 이렇게 뭔가 글로벌화, 세계화 될 수 있는 TBS를 꿈꾸면서 이 응원의 말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is support. 여러분, TBS 사랑하죠? We don't know how long we can, you know, hold up, but because of your support, we're just hanging in here, okay? 3628 Morning Group also sent in their own little poem. TBS 삼행시 갑시다. TV보다 더 재밌는 B. 비타민 같은 라디오 방송. It's way much more fun than TV programs, and it's like vitamin S. 스트레스 풀러 지금 주파수 고정하세요. 삼행시 짓기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재밌는 거 맞죠? 처음에 조금 저 긴장했어요. 박은혜 팀장님도 긴장 많이 하셨고요. 진짜 나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So to relieve your stress, go ahead and find our frequency 101.3 TBS EFM. That is right. Our proud radio station, 자랑스러운 the one and only number one foreign radio station TBS EFM. Let's go!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Finally, 광명을 찾았습니다. We found love, so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is song, and I'll be back to you guys in just a second. Calvin Harris is featuring this song. This is Rihanna.

것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I've never been there myself either. 저는 뭐 중국 여행을 북경만 가봤네. 그것도 고등학교 수학 여행으로 가고 가본 적이 우와 없어요 없어요. 가깝긴 한데 그죠? Anyways,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missed out, we're talking about the place that feels like everyone has been to except me. 오늘 나는 가보지 못했어요. 이런 곳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남들은 다 가본 것 같은데 난 가보지 못했어요. 싶은 곳 어디인지. Ken Morning Groover says,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 다 가는 찜질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듣고, TV에서 보고, 심지어 수건으로 양머리 만드는 게 유행을 할 때조차 지금 가도 좋은 게 있으려나요? 가면 TV에서처럼 누워서 TV 보고 잠자는 게 전부인가요? You have never been to 찜질방? And you're Korean? 우와,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구나. 찜질방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심지어 그 양머리 유행은 진짜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내 이름은 김산순인가? 거기서 유행시켰었잖아요. 한 번쯤은 학생 때 가보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Wow, this is kind of a rare experience as a Korean not being able to go to 찜질방 ever.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다 가보셨잖아요. 그죠? 박은희 팀장님, 감독님 다, 왜, 바로 뭐 끄덕끄덕 하시고 저도 가보고. Actually, I quite enjoyed going to 찜질방 when I was in high school. 고등학교 때 찜질방을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네 친구랑 찜질방을 주기적으로 갔었어요. 거기서 컵라면 먹고, 막, 이런저런 막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And we still talk about it. Yeah, now she's a mother, but then, like, when we are together, she'll be like, Oh, do you remember that time when you used to, like, dance in 찜질방? 막 이러면서 막 찜질방 추억 얘기를 많이 해요. Why don't you make a video of it? 뭐, 추억도 남길 겸 한국인 뭐 N년 차 찜질방을 처음 가보았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영상 한번 찍어보시는 거 어때요? 그럼 제가 구독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까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Is this how you make that towel hat? 막 이러면서 막 라면을 찜질방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It's gonna be so much fun if you shoot a video about it. Anyways,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This is Tiësto, Summer Nights.

That was Will I Am featuring Skylar Grey, Love Bullets, everyone. Let's read more messages. 끝내기 전에 문자 아쉬우니까 몇 개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Subby Morning Groover responded for our MG Q&A question. 땅끝 남의 마을, 거제도, 울릉도, 독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a couple of places that you haven't been to here in Korea. 어쩌다 보니까 주제가 약간 한국에서 가보지 않은 곳? 이걸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Because you guys are sending us a lot of responses that are in Korea, within Korea, not beyond. 다 저도 공교롭게도 가보지 않은 곳들이네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땅끝 남해마을. 이 중에서 굳이 제가 순위를 고르자면 저는 남해마을이 제일 가보고 싶기는 해요. Because it's kind of like not easy to get there. 뭔가 울릉도도 근데 마찬가지기도 하네. 독도도 그렇고 그쵸? 막배 타고 나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업께서는요. Actually this respond is beyond Korea. 저는요. 피렌체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야경도 보고 또 두오모 성당 꼭대기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 열정과 냉정 사이 이렇게 보내주셨네. OST를 첼로 버전으로 들어보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So Firenze, ooh, nice and fancy, Italia. 피렌체, 이탈리아 여기 저 가봤는데, I actually was here, yeah, 10 years ago already, and I actually spent my New Year's Eve here. 그래서 새해 전야제를 여기서 보냈는데, 이게 확실히 뭔가 이탈리아 이런 데는 좀 겨울에 가는 것보다는 약간 여름이나 이럴 때 가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뭔가 all I could remember was gray color.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뭔가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뭔가 햇빛에 쨍하고 비춰질 때가 되게 예뻐 보일 것 같거든요. You know, all those architects and everything, I think they would look way more beautiful when the sun is lighting them. 근데 뭔가 그냥 춥고 막 걸어 다녀야 되긴 하는데 막 오돌오돌 떨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if I had the chance to, I would actually want to go back. This is like one of the countries that I want to go back and check it out again, and it's going to feel so much more different. 그래서 또막 굳이 그거 새해 전야제 한다고 해가지고 막밤 12시에 나가봤는데 막 다들 폭죽 막 바닥에다가 터트리고 막 사람 너무 많고 무서워가지고 친구랑 다시 숙소로 복귀한 기억이 있네요. But anyways, would love to check that place out again. This has been so much fun, Morning Groovers, sharing about these places that you haven't got the chance to visit. I hope one day we can all visit those places that we admire to go. But anyways, it's time for me to close out the program.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It means so much,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to see you guys again next Monday for another live session of Morning Groove.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I guess this song is going out to Happy Life Morning Groover, Ro Yoshimata, The Whole Nine Yards. This is an OST, 냉정과 열정 사이의 OST입니다.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터뜨려.

You too, stuck in a moment you can't get out of.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 are listening to 101.2, 101.3.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a piece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My name is EQ, your program DJ and the producer. Today is Friday, August 28th, and time is 10:06 and 12 seconds. I'm your host, again,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morning. Every weekday from 10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CFM 101.3. And yes, we are live on YouTube as a Boiner Radio too.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12, 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You can drop by anytime. Your stories, thoughts, and random morning moods are always welcome here. And if you can catch us live, not to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The first one at 6 p.m. and one more time at 2 a.m. in the morning after. Hope you're having a fine Friday morning. I guess it is raining down in south, as our kitchen님, Jenny님 and Sangmin님 is saying that it is raining down there where they are. So not yet in Seoul, but I guess we have some rain expected today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as well. 어저께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공연을 본 날이었습니다. Yesterday, I finally got to see a concert that I've been waiting years for. 보통 음악 공연을 보고 난 뒤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음악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연주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러움 내지는 또는 이 심지어 질투심을 느낄 때도 있고요. 거기서 오는 약간의 스트레스 또한 있습니다. As someone who used to make music, you know, watching great musicians can sometimes be a little stressful. There is admiration, of course, right? But also a little bit of jealousy. I wish I could play like that, you know. I wish I could be up there playing like them in front of so many people. 하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어딘가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의 공연을 볼 때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연주에 이 경외심을 느끼면서 그냥 흠뻑 빠져서 음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어제가 바로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But other cases, when I see someone who has reached a level so far beyond you,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and funny happens. The jealousy completely disappears. There's only awe. Yesterday, I think, was one of those nights. 제가 본 공연은 재즈 베이시스트 존 페리투치 트리오의 대한 공연이었습니다. So the concert that I saw was a John Petitucci trio. John Petitucci on bass, Brian Blade on drums, and Chris Potter on saxophone.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이유는요, 이 존 페티투치 베이시스트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지만, 같이 이제 트리오로 활동하는 그 두 분의 뮤지션, 드럼의 브라이언 블레이드, 색소폰 크리스 파터, 역시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현재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점에서는 정말 이의가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These three musicians are considered simply among the best in the world at this point. 그래서 공연 시작, 연주 한 3초? 3초도 아니야. 한 2초 정도 들었을 때 그 소리 자체가 그냥 너무 황홀했습니다. Within 2 or 3 seconds of the concert, I was already blown away by the sound. 이 세 분의 뮤지션이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이분들의 연주를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뭔가 수긍이 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이 순간순간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경험한 세계 최고를 자랑해 주세요. So today I want to ask you, who is the greatest you've ever seen with your own eyes? Someone who made you think I'm watching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꼭 음악에 한정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아트, 스포츠 여러 분야에서 그런 경험을 적어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기다리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바통터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신청곡은 바통터치 세그먼트를 위해서 세이브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본그존 페티투치 트리오 음악이 딱히 저희 프로그램에서 소개할 만한 좀 어울리는 음악은 아니어서 좀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어제 공연은 아닌데 이세 분이 트리오로 공연한 아주 예전 공연을 실황을 어떤 분께서 올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John Petrucci Trio's music is not exactly, you know, what I would usually play on this program. So I was kind of torn whether to play one of their tracks. 근데 one footage someone uploaded, right, on the internet, right, was kind of easy enough for us to kind of enjoy together.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Although it's not our program's territory, but it's good enough, I think. 세 분, John Petrucci on bass, Brian Blade on drums, and Chris Potter on saxophone. 어떤 노래냐면 The Source for J. Coltrane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couple of tracks. Dan Fogelberg, Magic Every Moment, and 10cm 나의 어깨 기대요. 기대어요 두 곡이었습니다. So, your experience of seeing the very best in the world with your own eyes, that is the question that I'm giving our Q2님's today to think about. 3101님께서 제가 직접 눈앞에서 본 세계 최고는 한국 공중 꽃 박물관 황수로 박사님이십니다. So, greatest master I've ever had the privilege of seeing in person was Dr. 황수로 of the Korea Royal Court Flower Museum. 조선 궁중 채화를 복원해서 내신 살아있는 복원해 내신 살아있는 전설이시죠. 유형 문화재이십니다. 제가 꽃을 배운 스승님의 스승님이신데 섬세한 손끝으로 아름다운 색을 입히시던 그 모습에서 진정한 명장의 아우라가 느껴지더라고요. So he is a living legend who revived the lost tradition of Joseon royal court flowers or 궁중 채화 that is known as and is like a living cultural treasure. 그렇군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he is the teacher of 3101님's teacher, so teacher's teacher, master, flower arranger. 그렇군요. 아름다운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렇군요. I guess that in itself, right? Just watching somebody who is the greatest in the world do their job, right? Do their work. It's just an amazing experience in itself, I think. 감사드립니다. 멋진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3101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세계 최고를 경험한 그 경험, 세계 최고를 경험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쉬의 곡인데요. The Broken Hearts Club.

couple of tracks, Nash, The Broken Hearts Club, and Daniel Caesar, We Find Love. Here's a message from 3056님. 스캣의 대가 알자루가 스페인을 기가 막히게 부르던 그 공연과 또 대가 중에 대가인 기타리스트 제프 벡의 연주에 입을 다물지 못했던 추억은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I think I always remember watching El Jaru, the master of scat singing, perform the song Spain so brilliantly and being absolutely speechless of the playing of Jeff Beck, a true master. That is a huge. Al Jaru and Jeff Beck 두 분을 이제 공연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인생의 행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우. 그래서 준비했는데 스페인이라는 곡이죠. Al Jaru의 곡 오늘 part 2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Here's Al Jaru, Spain, I Can Recall. Yesterday.

Hour 2 begins right now. You are with 101.2, 101.3, and I'm your producer and DJ EQ. We are live on TBS C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Boinen Radio on YouTube.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you can come join us there as well.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대화를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있는데요.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please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for a while. And of course, your messages are always welcome via text messages as well, where you can use the text number SHOP1013, which will cost you 51 for each message. So, we are talking about the greatest ever that we have witnessed with our own eyes. 이런 인생의 몇 번의 경험만으로도 정말 충분할 만큼 상당히 임팩트를 남기는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ven just a couple of times in your lifetime, I think that's more than enough sometimes. 1033님께서는 이 두 분의 연주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손여름 씨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씨가 함께 연주한 드뷔시 소나타를 본 적이 있습니다. A few years ago, I saw pianist 손여름 and the violinist Clara Jumigang perform Debussy Sonata piece together. 연주 시작 직전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부터 소름이 돋았던 말 그대로 젊은 거장들의 무대였습니다. 음악도 또 두 분의 모습도 눈부시게 환상적이었답니다. So I got goosebumps from the very moment that they took that first breath before the music even began. It was truly a performance by two young masters. Their music, their presence on stage, everything about it was just absolutely breathtaking. 그건 또 이제 현장에 있는 분만 느낄 수 있는. Sometimes, you know, it's really hard to put it into words. 맞아요.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자니, 아, 좀 뭔가 frustrating 하기도 하죠. 그 느낌일까?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frustration이 있죠. 저도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듯이 3초 듣고 정말 오, 그 어떤 그 음악 소리, 그 소리의 어떤 공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특별한 그런 공간감이 느껴져서 참 좋았는데, I think that's what 1033님 must have felt as well, that moment. 그래서 그런 녹음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클라라 주미강 또 손여름 데뷔시는 없고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두 분이 연주한 게 하나 있는데, 클라라 슈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세계의 로망스 작품, 슈만 3 로맨시스라는 그런 피스 1번인데요. 그 빛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그 말씀하신 그 곡은 아니지만 한번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Here is Clara Jumigang and 손여름, Clara Schumann, Schumann, Three Romances and Number One.

이 정도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물론 같이 연주 뭐 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연락을 안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I think a couple of weeks ago in like 40 or 30 years, 30년 만에 다시 무대를 같이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So I guess Deep Purple was playing at a certain festival and they invited Mr. Blackmore to play with him and to which he agreed. 그래서 거의 한 30, 40년 만에 이 재회가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죠. And a lot of rock enthusiasts kind of see that as, sort of one in a million kind of chance of seeing that happen in their lifetime. 그들이 다시 이렇게 재회를 해서 연주를 한곡한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적인 그런 이벤트를 기념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곡과 또 어울린 곡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퍼플입니다. 하이웨이 스타.

Deep Purple Highway Star live version apparently didn't really think of it as a live version but here you have it. 좋습니다. 계속 연결해 갈까요? Deep Purple의 Deep 하고 연결을 하신다고 Wisdom님께서 Rolling in the Deep 좋습니다. 그런 연결 좋은데요. 아델의 곡이죠. 가보겠습니다. Rolling in the Deep.

Adele Rolling in the Deep이었습니다. Wisdom님의 연결곡이었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Star 예, 역시 또 꽂히신 저희 큐티님들 많으신데요. 3101님, 하이웨이 스타에서 이어봅니다라고 하시면서 뮤즈의 Starlight 신청해 주셨습니다. That'll be a very safe bet, I guess. Starlight, Muse. 한번 가볼까요? 가겠습니다. Muse, Starlight.

뮤즈 스타라이트로 연결되었습니다. Let's see. 계속해서 연결곡은 오늘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뽀글님께서 롤링 나왔으니까 롤링스톤스 신청해야 하는 거죠? 라고 보내주시면서 엔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롤링스톤스로 연결해 볼까요? 엔지입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Happy Saturday morning, Groovers.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welcome to Saturday's edition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We are here every Monday to Saturday, starting at 7 a.m. and running until 9 a.m.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We also have an Instagram account, so if you want to follow us, just find us there. It is morninggroove.tbs. Now, on Saturdays, we are going to replay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roughout the whole entire week. You can still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0: Lyrics Gone Wrong segment, everyone. This i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And the lyrics are going to stay the same, but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of the song just by listening to these twisted lyrics. 가사가 조금 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 스페셜 게스트가 낭독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부캐 게스트가 또 노래 가사를 어떻게 낭독하는지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노래 제목 알듯 말듯 아 이거다 하고 딱 생각이 나셨다면 노래 제목을 딱 맞히실 수 있겠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So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by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just by listening to these lyrics. Okay? 오늘은 누가 오셨을까? Today we have a 교포 in the studio. 우리 교포 선생님이 오셨네. 교포 스테파니 김. 이 스테파니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내면서 Oops, I just said it. 뭔가 궁금해졌어요. 요즘에 좀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름, 좀 올드하다고 하는 이름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So I tried to find whether Stephanie name is kind of trendy these days in America. 근데 딱 이거를 GPT한테 물어봤더니 70년대 미국 여자 이름 9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557위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영어 이름 지을 때도 이런 거 다 따지고 지어야 된대요. So you have to like get searching when it comes to coming up with your English name to check whether it's an old name or a trendy name. 요즘에는 뭐 그래서 유행하는 이름 리스트들도 막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But anyways, this is 교포 from the 70s. 70년대의 교포 스테파니 킴께서 오늘 가사 읽어준다고 하니까 스테파니 킴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 listen very, very carefully. 스테파니 킴, take it away. For those who can like really enjoy, like I'd call that champion, you know? Like I would so call that champion. Huh? Everybody's a chukje, I think. You know, like no team picking today. That is like our sukje. Oh my god, I forgot to do my sukje. Ooh. So 우리 멋지르는 사람, today is like so so 술래. Oh my gosh, are you gonna be my 술래? Do you wanna be my 술래? Everybody like all together, like in Korean they say bingle bingle ganggang suole, like ganggang ganggang suole. It gets bigger, beautiful, Jarmum is here. No more divided land, just pure positive five, my dear. Like round and round, turning like a mulebanga inseng. I'd say that you're like a totally a champion, like so, so champion. Like, 소리 지르는 you, like champion. 음악에 crazy 하는 you. Champion 인생 즐기는 you. Oh yeah, like life를 즐겨버려. Champion, 니가, like you are like so, so champion. Do you want to be like you're so, so champion? Bye!
1: 대표적인 교포 영어죠. 박원희 팀장님께서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우리 영어로 한번 talking about 해볼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할 거면 영어를 하고 한국어를 할 거면 한국어로 해라. 이런 지조가 있으셔가지고 예. 우리 EFM 프로듀서들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섞어 말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문장을 얘기를 하자. But anyways, this is how 교포 speak. And this is like, has become a popular meme these days. 요즘에 막 교포들 나와가지고, Oh my god, I'm so hungry. Are you gonna eat about that? Oh my god, I like your dress. It's like so 예쁘지만 조금 올드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대요. 이게 교포 영어라고. But anyways, this 교포 has been reading out the lyrics for you, everyone. Like, 소리 못 지르는 사람 today is so Sule, everybody like ganggang suole, and you are like so champion. 이게 도대체 무슨 가사일까요? 무슨 곡의 가사이길래? 한번 정답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입니다. 자, 힌트 노래 나갈게요.

Champion, let's get it.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s, 싸이 챔피언이었습니다. Good guesses, everyone. 우리 5807 종준님께서 정답은 싸이 챔피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네요. 저는 출근길이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 long time no see. 종준 모닝 그룹 오랜만에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정답까지 야무지게 보내고 가셨네요. 오늘 출근길 완벽할 것이고요. 좋은 하루 보내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Thank you for participating.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정답은 champion. 크크. 오늘 썸머님이 불어에서 그런지 champion. 이것도 불어로 들리는 magic. Yeah, it kind of sounds like French. Champion, champion. 계속 이러거든요. 아마 뭐 이제 불어 이제 쓰시는 분께서 champion 이걸 계속 반복하시지 않았나. 이 노래 가사 모르면 그냥 옆에서 호응만 해주면 돼요. Champion, champion. 그러면 알아서 왜 소리 지르는 니가?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정말 신나는 노래가 아닐 수 없어요. Such an upbeat song for sure. Such a hype music. 6489 Morning Groover also sending the answer. 싸이 챔피언이요. 정말 you know밖에 안 들려요. 완벽한 교포 스테파니님이라고 해줬습니다. You complimented about 교포 스테파니's reading. Now, if you are not quite confident with speaking English, just say a lot of you know, like. What I mean is that 이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할 말이 생각이 난다. You know, like, you know, what I mean is that I'm kind of hungry. 이러면은 I am hungry.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괜히 문장이 더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냥 I'm hungry 이건데 불필요한 수식어들이 정말 많이 붙는 거죠. You know, like, what I'm trying to say. Yeah, I'm trying to say I'm hungry. 시간 끌기 대작전.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은 Today's guest is Stephanie Kim, 싸이의 챔피언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정답! 우리 Kim's fan 모닝그룹은 싸이의 챔피언도 좋지만 예술이야가 더 감흥을 주는 듯합니다. 아, 예술이야 노래 더 좋아하시는구나. 만약에 주변에 성함이 예슬이라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을 위해서 세레나데를 불러주세요. 예술이야! 예술이야! Such a great song indeed. 우리 별초롱 짱 모닝그룹은 싸이의 champion. It's so French. Why does it sound like French? 우리 얼짱님 때문에 저도 이게 불어로 들리잖아요. 근데 저도 예술이야가 더 흥이 업업 되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Wow, really? You guys think that 예술이야 is more upbeat and gives you the extra energy than champion?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싸이 노래 신나는 거 진짜 많아요. Such an upbeat song. 싸이 has so many of these kind of good music.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어 들으면 넘넘 신나서 흠뻑쇼 분위기 나는 노래 들어도 신나요. So yeah, this song kind of resembles 흠뻑쇼, that festival during summertime. 저 왠지 흠뻑쇼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많이 가본 것 같죠?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저 내향인이라니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흠뻑쇼랑 뭐 워터밤 이런 거 있잖아요. 오, 한번 근처도 안 갔었어요. 막 하는데 그 근처에서 뭐 커피를 마시고 이런 적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가면 또 신나게 놀겠죠. 이게 전형적인 내향인의 특징 아닐까요? 막상 가면 신나게 논다? 아니에요? Anyways, so everybody, the answer was champion by Psy. 이렇게 또 교포가 신명나게 읽어줌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게 맞춰주신 우리 모닝그룹 최고십니다. You guys are such a smart person to be able to guess this twisted lyrics read by Stephanie Kim. Thank you so much.

Stephanie. 우리 서비 모닝 그룹께서 결혼 전에는 퇴근 후에 데이트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혼 후에 잘 보일 사람이 없어요. 깔끔하게만 입어요. 옷까지도 고민하고 하기도 싫고요라고. So this is like a continuation from our previous messages. So Sami Morning Groover would consider like dressing up a lot before getting married, and they would always try to figure out what to wear before getting married. But now that they're married, they just try to wear neatly. 이게 데이트할 때 신경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남자친구 사귀기 전에는 조금 더 옷에 신경을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once I start dating, I don't really dress up. I don't know why. 아, I actually know why. 그러니까 꾸며도 별로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막 꾸민다고 막 예쁘다라고 해주지는 않고, 막 화장도 되게 뭔가 신경 써서 했어요. 그러면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핑크색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니까 약간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또 오히려 제가 막 생얼에다가 막 추리닝 입고 라면 먹고 있고 아니면 뭐 냉면 먹고 막, 와, 맛있다. 염염염염 이러면은 막, 허, 어이구, 이쁘다.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럼 좀 되게 꾸미기 싫잖아요. 그래서 약간 I felt kind of helpless. It did not give me any motivation to dress up anymore. 뭐, 이렇게 옷 신경 써서 입어도 그냥, 뭐,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입는 거, 그냥 그러고, 이제 머리 긁적긁적거리면서 스레 박고 나오면 예쁘다 그러고, 꾸미면 오늘 왜 이래? 막 이러고,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막, 약간 갸루 느낌 나는데, 막 이러니까, 꾸미기 싫어졌어요. 서미 모닝 그룹께서는 또 반대로 연애하실 때 한껏 꾸미셨군요. Anyways, this is kind of also another debatable topic. 좀 그래서 덜 꾸미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We have some time left, Morning Groovers. So after reading news and giving you guys the weather report, we're going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like to use for a long, long time. 여러분들께서 또 오랫동안 아껴두고 사용하시는 물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d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ver there. Okay,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This is Toy. 뜨거운 안녕.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make to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Yes, here is a little bit of music segment for you, Morning Movers.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 Remake, Remake, 시간, Remake, Rewind죠. Such a tongue twister. Remake, Rewind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So this is what we're going to do. Today we're going to do the other way around. So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a song. And that means you will need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of the track we are about to listen to.
1: 노래 한 곡을 들을 건데 리메이크 곡일 거예요. 원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똑똑한 또 음악 엑스퍼트 여러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So you guys all have your background knowledge when it comes to music area, Morning Groovers.
1: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또 라디오를 들으시고 또 음악 지식도 적당하게 있으시니까 라디오를 사랑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많은 참여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번호 샵1013으로 원곡자가 누구인지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0: So today, the remake song we are about to listen to is Pretty Girl by Lisenne. Lisenne의 Pretty Girl이라는 노래인데요. 리센네가 원곡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곡자는 따로 있는데 누굴까요? So let me throw you guys a hint. 힌트를 좀 드릴게요. What part of a button-down shirt goes around your neck? 여러분들, it sounds exactly like this group's name, actually. So think about it. 여러분, 또 패셔니스타 아니겠어요? 셔츠나 남방에 그 목 둘레를 감싸는 거, 그 스카프 말고요. 그 옷깃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보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힌트를 좀 드려봤습니다. Listen, a pretty girl, summer girl 이 노래 진짜 이 가사가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원곡자 맞춰주세요. This is Listen, a pretty girl.

Yeah, that was Pretty Girl by Lisa Nee, 여러분들. 처음에 듣고 나서는, 이거 그 그룹 노래 아니야? 누가 불렀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ike, you would listen to Lisa Nee's version of a song, and if you are familiar with the original musician, you would listen and sing along and be like, huh? This is not exactly the song that I'm thinking about. Anyways, because that is a remake version, everyone.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에서 리메이크 리와인 프리티 걸 리센느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즘에 좀 많이 들리고 있는 곡이죠. 자, 봅시다. 정답은요. 카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레전드 아이돌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Used to be one of my favorite idols back then. 이때 뭐 이제 소녀시대의 카라, 뭐 포미닛 이렇게 또 계셨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카라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So there were, I guess like 2.5 generation of idol group, and they used to be my favorite. 우리 8212 모닝 그룹어. 안녕하세요. 요즘 딸이 빠져있는 노래네요. 원곡은 가수 카라의 프리티 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Oh, so your daughter enjoys listening to this song. 진짜 귀엽겠다. 엄마, 나 프리티 걸. 프리티 걸. 알고 보니까 따님께서 뭐 고3 이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굉장히 또 중독성이 강한 훅이 있는 그런 노래죠. 따님과 함께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6906. 자신 있는 문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큼했던 그룹 카라입니다. 저도 젊었을 땐 그때가 그립네요. So you're pretty confident about this question today because you are really aware of the group 카라. 뭔가 세대가 저랑 되게 비슷하신가 보다. 우리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지 않나요? 6906 모닝 그룹어. 이거 하나로 다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은 사람을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들. Music connects everyone. Music connects the world. Everyone. Bam. 3628 Morning River says, 정답은 에카라. 썸머피디님 목소리에 활기찬 아침 시작해요. 수능 앞둔 고3 아이린이라고 해주셨네요. 아, 수능 앞두고 계시구나. 우리 고등학교 이제 자녀를 둔,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이도 듣고 계시군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내면 이제 곧 수능 시즌이 돌아올 텐데, 조금만, just a little bit more, try just a little harder, only a few months left. 몇달안 남았습니다. 파이팅 하는 의미에서 난 프리티 걸 이런 마인드 장착해 주시고 042 하나 모닝 그룹어 민줄리나 맘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라라고 정답. 뭔가 허겁지겁 보내신 느낌인데 카라 유 이렇게. 그리고 베니 켄앤 벤스페어 also sent in the answer 카라 not color 카라 맞아요. That is absolutely correct. Precise. So the answer is Kara, as mentioned, and to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of this whole song, the remake process and everything, Pretty Girl by Kara was released back in December in 2008. So if you count and if you do a little bit of mathematics here, it is 18 years ago, everyone. 근데 이 리메이크를 한 리센느 친구들의 나이들도 보면요. 여기에서 그 제나랑 메이가 2008년생이에요. 본인이 태어났었던 해에 나온 노래를 리메이크로 부른 거예요. 응애응애 이랬을 때 프리티 걸 노래가 어디선가 들렸을 텐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18년이 지나서 예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정말 신기해요. 2008년생이 이제 아이돌입니다, 여러분들. Anyways, Pretty Girl was a massive breakout hit back then that established Kara's signature bright and energetic image. 저도 처음에 이 노래로 카라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그룹은 뭐지? 막 되게 들어보지 못한 스타일의 노래이기도 했었고 멤버들도 너무 예쁘고 이래가지고 They were really catchy group indeed. Now, to talk about Lisa's Pretty Girl, they released their remake to infuse the beloved 2008 classic with some sort of a fresh and contemporary K-pop sound while maintaining its original bubbly charm. 그래서 원곡이랑 뭐 크게 엄청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다르기는 달라요. 근데 최대한 그 원곡 바이브를 유지하려고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So by updating the arrangement with modern synths, the rookie group perfectly matched their youthful energy to introduce this iconic track to a brand new generation of listeners. 이런 겁니다. 음악은 또 돌고 돌고 패션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음악이 더 예전 음악이 다시 이렇게 또 새 태어나고 또 오래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So in August 2026, Lee Sin and this pretty girl earned them their first triple crown on a major music show. This kind of mirrors Kara's original breakout success. The hit tracks solidified Lee Sin and this brand and established them as a rising small agency miracle. 뭐 이제 메인의 이제 대기업 소속사는 아니어도 이 노래로 이제 뭔가 리센드를 좀 더 알게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So that was the whole entire remake process, everyone. So now you know. 오늘 리메이크 리와인드에 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We will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by Kara, of course. 또 카라 노래 오리지널로 안 들어볼 수 없죠, 여러분들. 카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원곡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Before that, let me introduce these messages. Really quickly,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오늘 개학인 줄 모르고 있다가 밤에 잠들기 전에 무의식 중에 학교 어플 들어갔다가 알았어요. 놀라서 잠 한숨 못 잤는데 오늘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불 개는 거, 옷 정리해주는 거, 빨랫물, 빨래통에 갖다 두는 거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사 귀찮아요. 뭐 이럴 수가 있지?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할 것 같은데. So you found out about your children they started school today just this morning. So you thought that they were still on vacation, but this morning you accidentally went into an app and then you found out. 진짜 아찔하겠다. 근데 이렇게라도 아신 게 다행이네요. 그죠? 막 시간 막 아침 오전 10시고 오늘은 이제 뭐 할까 이러는데 엄마 학교 안 가?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알아서 딱딱 모르잖아요. 내 학교 가는 날 이런 거 모르니까 엄마가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 민준 리나만 막 바빠가지고 깜빡하셨나 보다. So I can only imagine what kind of days you're going through these days. You seem really, really busy. 그러니까 우리 민준 리나만 누가 대신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네. 이런 거 이제 민준 리나가 좀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빨래물에 빨래통 갖다 놓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이제 기계가 다 해주니까 갖다 놓는 거 정도는 어떻게 안 될까요? 우리 민준리나, 착한 민준리나. Anyways, 우리 켄 모닝그룹워크에서 안녕하세요. 반복되는 하루가 아까워서 오늘은 영화라도 보고 자자 마음을 먹고 OTT를 살펴보지만 한 시간 내내 썸네일만 보다가 자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누가 제 취향에 맞는 영화 골라서 순번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We all go through this, right? Trying to pick which one to watch when we go into the OTT website, but we end up just flipping through those thumbnails and not deciding what to watch. So you really wish someone would do that for you? 근데 이미 해주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 뭐 나오는 순위가 나의 뭐 취향 저격 콘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알아서 해주는데 그러니까는 누가 사람이 추천해줘도 아마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 캔 모닝 그룹은 이미 해주고 있는데 이거 전 밥 먹을 때 이런 게 진짜 좀 별로기는 해요. 막 밥 먹을 때만큼은 뭔가 좀 재밌는 거를 보면서 봐야 되는데 when it comes to eating and watching the OTT series you have to be really, really judgy because first of all, you can't watch anything that's cruel. You can't watch anything that would kind of deteriorate your taste. 그래서 뭔가 조금 평온하고 보기 편안한 easy watching 같은 콘텐츠를 보고 싶고 또 동시에 잔인하면 안 되고 무서우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게 까다롭다 보니까 밥 먹기 전에 뭘 봐야 될지 결정이 안 돼요, 결정이. 뭘 봐야 되는 건가. 막 즐겨보는 막 집중해서 봐야 되는 드라마는 또 밥 먹으면서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집중 안 하고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밥 먹으면서 보기 좋은 콘텐츠를 딱 컨셉으로 뭐 하나 만들면 딱 좋긴 좋겠다, 그죠? Anyways, morning viewers, obviously we have so many chores, so many things to do in life. 왜 이렇게 인간들은 뭘 많이 많이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let's just talk about it,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cannot do because you feel really, really tedious, that you wish someone else would do for you. 좀 대신해서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여러분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 받아볼게요.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하기 귀찮은데 출근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없네요. 은근히 또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았는데 보통 집안일 같은 문자가 제일 많이 오네.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에 쉬지를 못하니까 You know you return home and you want to rest but you see all these house chores stacked up that gives you a lot of stress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결국 집안일이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Anyways, let's go back to Remake Rewind and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of Pretty Girl This is Kara

all you need. Summer, I am all you need. So come get it now, I'm all you need. Morning groove is all you need.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It is time for Coin 노래방. Listen it, love attack. 사랑 공격으로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We opened up this Coin 노래방 with Listen it, love attack, everybody. 여러분들 사랑 공격, 고백 공격 제가 마구마구 폭격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It's gonna be like a whole set of idol music, everyone.

여러분들, today I want to throw you guys a little mission. 여러분들에게 작은 미션 하나 던져드릴게요. While I'm singing and rapping or doing my own thing here on Koi 노래방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today your mission is to do a 삼행시. 오늘은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TBS를 좀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에 TBS 삼행시 가보도록 할게요. 좀 심플하게 갑시다, 여러분들. You know, let's not make things complicated, okay, and sophisticated. We're just going to keep simple today and support TBS. So let's do an acrostic poem for TBS, everyone. 여러분, 삼행시 좋아하시잖아요. 가끔씩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보내주시니까 오늘은 눈부신 그런 TMI 퀴즈 말고 삼행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행시 attack, let's go! 어떤 게 있을까? 한국어로도 가능하고요. 영어로도 가능합니다. So it could be both in Korean or English. 뭐 예를 들어서 T, TBS니까 T. 티난다, 티나. B, B죠. 보검이 너. S. 엄마 좋아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 보아요. You know, some random words can come out of your mouth if you just make it on the spot instantly like this. How about some English version? T. Take it easy, girl. Easy, go easy, easy. B. Barbie girl, you're my Barbie girl. S. Summer, you're like a Barbie girl. Okay, 여러분, 썸머보다 잘할 수 있다. 나 썸머에게 도전장을 내고 싶다. You know, if you think you can do a way better job than Summer, go ahead, everyon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TBS 삼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end in your acrostic poem to sharp 1013 TBS입니다. Yo, 안 보내면 red, red. 빨간 불 다 켜집니다, 여러분들. Let's go. 문자번호 샵1013으로 TBS 삼행시 보내주세요. 안 하면은 여러분들 저 바구니 팀장님 시킬

정말 하고 싶지 않아 하시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TBS를 응원한다면 If you are really an avid listener and if you truly truly want to root for TBS I might just do it, you know? 저 같으면 해요, 솔직히. TBS 다 사랑해서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Aren't you listening because you love TBS? Then show us your love. 러버텍 보내주세요. TBS 삼행시 어떤 거? It doesn't have to be about TBS. Just use TBS. 그냥 TBS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댓글 참여 무료니까 많이 많이 부탁해요. TBS EFM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이거 하나 다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화끈하게 가시는 거예요. Alright, so I'll be waiting for your poems. And if you don't send any, I'm going to make 박원희 팀장님 to make it up for us. 도가니 도가니 red red 이게 무슨 가사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뭐 도가니 살인인가? 도가니 도가니 맨날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 빨간 불 켜지기 직전에 얼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가니 살인기 rang rang. Oh, for your information, we are listening to Bad by 아니죠 코르티스의 red red red 듣고 있습니다. 코르테스 친구들이 부르는 Red Red. 자, TBS 삼행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go ahead and take it away. 뭐가 오고 있나? 아무도 안 왔다고? 여러분들, that's a big Red Red. 좋아, 여러분들. I'll be back. I'll give you some time, okay? TBS 삼행시 보내달라고요. 아셨죠? Okay. I'll be back. 안 보내면 Red Red.

Yay, this is so much fun. 여러분들 TBS 삼행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Continue to send me a acrostic poem on TBS. Could be in English or in Korean. You guys are doing a fabulous job already. 뭔가 코인 노래방이 어느 순간부터 국어라는 좀 느낌으로 가긴 했어요. Yeah, that is... This has somehow become a begging segment. I'm begging. 우리 IOI 친구들의 갑자기 노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번호 #1013으로 TBS 삼행시 보내주세요. Because it's an amazing radio station, but unfortunately, the employees have been going through some unpaid situation for almost 2.5 years already. 2년 반 동안 무급으로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우리 TBS 직원분들 응원해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좀 갑작스럽겠지만. 삼행시 보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Especially for all the employees on TBS. Yeah, it's going to mean so much more, so much for them.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스킬과 포텐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know, like, I have an experience of working in a couple of radio stations. 제가 뭐 방송국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일을 해봤는데 여기 TBS 굉장히 건물도 깨끗하고 we have some great systems, 뭔가 카메라도 되게 많고 막 이런 것들 인프라가 너무너무 좋아요. And it feels like we're just wasting it. 여러분들 사실 이 카메라 여기 스튜디오 안에만 해도 지금 몇 개예요? 꽤 많아요. 좀 나중에는 성공해서 제가 정말 world class DJ가 돼가지고 카메라 감독님 오셔가지고 제 얼굴 옆에서 또 브이로그 찍어주시고 스케치 찍어주시고 막 줌인도 해주시고 제 모공도 찍고 막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Anyways, 삼행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I'll be waiting for that acrostic poem on TBS.

Smooth like butter, that is like summer's vibes. Bedouin butter gotten summer mokuri. Ooh. 방탄소년단 BTS butter to go 계십니다. And thank you guys for stepping out to come up with the poem. 우리 Ken Morning Group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우리 Ken Morning Group. We love you. 자, let's take a read. Tea. Toast the bread until golden brown. Okay. B. Butter it while it's still warm. Okay. S. Savor every single crunchy bite. Ooh, amen. Toast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Are you having some toast with butter this morning? Are you also having some English breakfast tea? Yeah, that's really, really popular in Britain. So enjoy your breakfast, all right? 이 버터는 말이죠. 토스트에 이렇게 딱 골든 브라운하게 굽다 보면은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살살 녹죠. It just melts itself if your toast is toasted golden brown. You know, just feature an ASMR video to yourself. 먹을 때마다 그 소리와 하며 아침을 뭔가 시작하는 그 소리 지금 마구마구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 Ken Morning Group. Enjoy your toast or whatever. And thank you for that point, TBS. TBS 하니까는 식빵과 버터가 생각이 나는 줄이야. 우리 1855 Morning Group actually texted back. 광명의 8살 전수미 어머님께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혹 다시 들려주세요. 라고. See, see? I told you there are some listeners out there who wants to listen to the portion of radio again. So obviously they'll be waiting for some reruns and everything. And that is available. 가능하죠. 저 이거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에 다시 보기 항상 올리거든요.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오늘쯤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So it will be uploaded. Today's portion of broadcast will be uploaded again. On our TBS EFM's Morning Group YouTube channel. And you know, because of this difficult situation, we have reruns. 그래서 재방송도 엄청 많이 나가요, 본의 아니게. 제 목소리가 아주 TBS EFM 때문에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Now, before getting into Time Capsule Chronicles, we have a message from 정기영 Morning Groover. They said, 아침 출근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활기차게 진행하셔서 에너지 받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Well,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that. 칭찬은 썸머를 트워킹하게 만든다. 아, 농담이에요. 마음속으로만 트워킹합니다. 칭찬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제가 덕분에 힘받아서 더 활기찬 방송 해드릴게요. Anyways,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Here we are going to take all about good throw memories with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저 썸머 PD가 추억에 푹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인데요.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 is buzzword or trendy phrases back in the days. 지금부터 라떼 유행어에 관한 모든 사연 받아볼게요. 모닝그루버들의 라떼 유행어는 무엇이었는지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Send me what used to be the hottest buzzwords in your generation. 우리 반장님께서 아날로그 낭만 감성주의 코너 두 번째로 좋아하는 코너예요. I've noticed that this is your second favorite corner, right? 첫 번째는 뭐 말도 안 해도 다 알 것 같은데 Say what 좋아하시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아, 다음엔 또 어떤 재밌는 코너들을 발굴해야 될지 제가 PD로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볼게요. Anyways, we're going to talk about those buzzwords back in time. 라떼 유행어 무엇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되게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킹왕짱 막 이런 거 유행했었고요. 그거 많이들 했었죠. 질 이런 거. 그리고 밥 먹었음? 아, 밥 먹었음이 아니라 밥 먹으셈. 뭐 이거 가지고 오삼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지고 오삼, 지리샘 막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이거는 유행어인데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쓰면 어 뭐야 옛날 사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또 생각나는 거, 지몬미. 지몬미 뭔지 아세요? 모닝그루버들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라떼 유행어에 관한 사연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받아볼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추억의 노래 하나 띄워드릴까요? This is 맨발의 청춘 by Bok.

Oh my gosh, everyone! I just came from an aerobic session. 순간 에어로빅 클래스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신나죠? 건즈 오빠께서 저도 아침 출근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이거 매일 듣게 되네요. 썸머 PD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101.3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떼 유행어는 그래서 500원입니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거 되게 유행했었죠. 개그 콘서트에서 나와서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101.3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I do wish that everybody out there is tuning into 101.3 because this is such an amazing radio station indeed. 뭐 모닝 그루브도 있고 노래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가고 저희 PD님들 엄청 그렇게 좀 세련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선곡들도 주옥 같은 것들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심심하면 101.3 한번 들어봐. 이왕이면 7시에서 9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right, now let's get back to Time Capsule Chronicles. Today we're talking about the buzzword back in your generation. 라떼 유행어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 반장님께서 라떼는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이런 거 있었죠 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이거 뭔가 생각이 날 듯 안 날 듯한 유행어 있는데 누가 유행을 시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뭔가 유행어들은 어렴풋이 생각이 나지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지금 물음표가 100만 개가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박혜미 모닝그룹어께서 반가반가 크크크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If you would log on to the chatting social media, you would say 반가반가 very often, right? 반가반가. 와 근데 요즘 진짜 어린 친구들한테 반가반가 이러면 큰일 나지 않나요? 그죠? 뭐예요? 약간 이렇게 하고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뭐 그렇게 올드한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반가반가 모닝그루버스 모닝그루버스 반가반가. Maybe I would greet you guys like this next time. 이렇게 인사해드리면 어때요 모닝그루버들? 3080 모닝그루버께서 최고의 올드 유행어는 따봉이라고 광고에서 나온 유행한 그런 유행어죠. 따봉. 아마 오렌지 주스 광고로 기억하고 있어요. 따봉. 그리고 8960 모닝그룹어께서 유머 1번지에 잘 될 턱이 있나? 라고 하셨는데 이거 우리 박원희 팀장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8960 모닝그룹어에 무슨 문자 메시지를 띄워주시면서 혼자 뭐 깔깔대면서 엄청 웃으셨어요. 빵 터지셨습니다. 이런 유행어 되게 많이 말씀하셨나봐요. 저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박원희 팀장님. 잘 될 턱이 있나? 이렇게. 그리고 7529 모닝그룹어께서 궁금한 사람, 물어본 사람,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요? This I really don't get.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디서 나온 유행어인지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5548 모닝그루버께서 이렇게 깊은 뜻이 서경석, 이윤석의 듀엣이 했었어요.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또 알려주셨네요.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이렇게 깊은 뜻이? 이렇게. 근데 뭔가 누군가가 막 잔소리할 때 이렇게 받아치면 되게 서로서로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냥 아 됐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짜증날까요? 더 짜증이 나기 전에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사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know about your throwback buzzwords, the buzzwords back in your generation. 라떼 유행어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또 불금이니까 신나는 노래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Here is Clone with 돌아와.

0: And I just came back after another dance session, and looks like I'm not the only one dancing. 7968 Morning Groover said,
1: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신나는 노래에 8살 아들과 댄스 타임 갖고 있네요. 아들에게 춤도 가르쳐주면서 신나게 출근 준비 중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아들에게 춤을 가르쳐준다고요? Teaching your sons how to dance? 우리 7968 Morning Groover 좀 놀아보셨군요. 즐거운 댄스 파티 아침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댄스는 언제나 오라요. So keep dancing.
0: Now, regarding the question for Time Capsule Chronicles about your throwback buzzwords.
1: 우리 0933 모닝 그룹께서 아, 응애예요. 우와, 들이대가 생각이 나는데요. 라고 워랑나비 부르신 김은국 선생님의 유행어였죠. 우와, 들이대. 이거 진짜 저도 왜 기억하고 있을까요? 구하나구하나 모닝그룹업께서 와 맞네요 완전 대박 이것도 유행어였죠 그리고 당근이지 당근이지까지만 하면 좀 귀여워요 근데 그 뒤에 막 말밥이지 막 이런 것도 유행하지 않았나요? 진짜 그때도 뭔가 안습이었는데 안습도 되게 옛날 말이에요 이제 안구에 습기 찬다 너 되게 안습이다 오늘 패션이 이런 거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5616 모닝그룹업께서 긴 겨울잠을 자고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안녕하세요 라떼 유행어 재미있네요 저는 따봉이 생각이 나네요 더 좋을 땐 따따봉 이라고 외치던 시절이 있었지요 라고 우리 5616 모닝그룹 long time no see and welcome back to morning group you have been missed and thank you for tuning in another 따봉 right 따따봉 따따봉? 사실 이게 언어로는 말이 안 되지만 따따봉을 해야 뭔가 느낌이 살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반장님께서 하이루 이런 말도 쓰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 하이루 되게 많이 썼어요. 하이루 하이루 이러면서 학원에 갔을 때 이제 친구들한테 하이루 막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0362 모닝그룹업께서 콩나물 팥팥 무쳤냐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나요? 모두 그레이트한 주말 되시길 고 이주일 선생님의 유행어죠. 콩나물 팥팥 무쳤냐.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유행어가 되지? 그죠? 2953 A New Morning Groover said 꼭 땡땡이야 후련했냐? 김래원 배우님의 또 유행어죠. 영화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꼭 밥을 먹어야 후련했냐? 그리고 0362 모닝그룹업께서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프로젝트로 8개월 동안의 수원 출근을 마치고 본사로 출근합니다. 이제야 라디오를 듣습니다. 아싸가오리! 저 이거 어떻게 다 알고 있죠? 아싸가오리 얼마나 신나면 또 아싸가오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And another message from 4288. 안녕하세요. 봄을 기다리는 아침입니다. It's the morning where I get to wait for the spring to arrive. 제 기억에는 미친 소의 생뚱맞죠?가 생각이 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와 미친 소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쵸? 생뚱맞죠? 이거랑 그리고 뭐 합니다잉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이거는 또 다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뭔가 또 그런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어 진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All the comedians must have made a lot of effort to make those buzzwords because if they make that one buzzword, they were able to succeed back in time, right? 유행어 딱 하나만 나오면 진짜 성공이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막 유행어를 만들려고 막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수 오빠께서 맨발의 청춘이야말로 라떼에 유행하는 노래였죠? 비슷한 시기에 육각수의 홍보가 기가 막혀 정말 갑자기 왜 떠오르죠? 라고 I guess you thought about this song because we are talking about good old buzzwords back in time. 또 옛날 유행어 하니까 이 노래가 떠오르신 거 아니겠어요? 간병가요제 때문에 유명해진 홍보가 기가 막혀 이따 들을 거고 저 아직도 되게 많이 생각나는데

저는 막 대량 난감, 막 땀땀, 막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막 OTL, 좌절할 때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OTL, 막 이런 거. 생각이 많이 납니다. And did you guys know that we don't use the word 헐 anymore? 요즘에는 헐이라고도 안 한대요. 헐 이거 안 하고 요즘 애들은 뭐 띠용?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헐을 해야 뭔가 그 느낌이 사는데. 그리고 7734 said 웃기는 짬뽕. 이건 왜 짬뽕인지 웃긴 건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라고. 웃기는 짬뽕이야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뭔가 욕하기는 뭔가 부적합하니까 짬뽕 뭔가 이렇게 강한 그런 워딩을 쓴게 아닌가 싶어요. 뭐 흥치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웃기는 짬뽕이야 너막 이런 거. Anyway, this has been fun. We're gonna announce the winner very, very soon. 당첨자 곧 발표하도록 할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going out to 건소 오빠. This is 육각수 with 홍보가 기가 막혀.